different, obviously, and strange kind of if you look at it, because it can really become incredibly distant. Yet it could be a very close, unbelievably close at the same time. 어떤 경우가 됐든 부모와 또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DNA이겠죠. And no matter what kind of a relationship it is, right? Whether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or a rocky one, there's one thing tying us together from the very beginning of our journey on this earth, which is DNA. 아무리 부인하고 또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No matter how much we deny it, we resemble our parents somehow. 어떨 때는 그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닮음이 있죠. No matter how much we deny it, we do resemble parents. And sometimes it takes a lot of years to kind of notice. But there's just undeniable resemblance that we have with our parents. So 이 부모님과 내가 어딘가 이렇게 닮았다는 것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When that moment happens, right? When you feel like there's that striking resemblance that we have with our parents, how does it make you feel? 기분이 어떠신가요? 물론 부모님의 좋은 면을 닮을 수도 있지만 또 닮고 싶지 않은 부분을 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Because, you know, it could be a very good side of your parents that you resemble, but it could be not so desirable side of your parents that you resemble as well. I mean, there is no filtering, right? 닮으면 닮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우리 부모와 참 닮았구나 느끼게 된 이 DNA의 힘을 깨달았던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So for Parents Day today, I wanted to sort of come up with a, I don't know, kind of a unique question for our listeners. When was the moment that you realized the power of DNA and thought, wow, I am really my parents, huh? It could be your speech, the way you speak, little gestures, bodily gestures even, right? Appearance, of course, right? Personality, talents, even smallest habit. 굉장히 많죠. 말투, 몸짓, 외모, 성격, 취향, 재능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question for today, when you realize that you are so much like your parents, how did that make you feel? 어떤 부분이 닮았다고 느껴지셨는지 이런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오셔서 채팅방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노래 듣고 올게요. Sly and the Family Stone. This is a Family Affair.

Sly and the Family Stone, A Family Affair, and this weekend, and for that matter, actually, month of May is a family affair. Maybe all year long, it should be a family affair, huh?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두 번째 행사의 날, 어버이날. So second event of the month, Parents' Day today. So to celebrate the Parents' Day, I came up with a question like this. 우리 부모와 참 닮았구나 느끼게 된 DNA 힘을 깨달았던 적이 있는지. When was the moment you realized the power of DNA and thought, wow, I really am like my parents. 이렇게. 0921님께서는 어버이날, 날씨, 1012, 1013 등 모든 게 행복한 하루로 출발하기에 좋은 금요일입니다. So parents, the perfect weather and our program 101-103, everything is right here for me to start a very happy Friday.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당연히 닮았지. 이렇게. Of course, you know, I am son and daughter of my parents. I mean, there has to be a resemblance. But a lot of times, right, even if you feel like, you know, I do not resemble a certain part of my parents' traits, right, people say and tell you, 너 정말 닮았어. 엄마, 아빠 정말 닮았어. 약간, 그래? 나 자신도 모르는데 이 삼자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 닮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I think I've heard that a lot of times, right? I never really thought that I resembled my dad, right? But people say that a lot. And I don't know. I didn't really know what to feel about it and what to take away from it. 저는 정말 안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닮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수긍이 안 가는 한참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In a way, I still feel like that, right? He's not with us anymore, right? But, you know, 그런 의미에서 와, 이런 DNA의 힘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여러분들도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Featuring 라디, 어머니의 된장국.

Dynamic Duo, 어머니의 된장국 featuring Radi. As I'm listening to this song, I feel like this is not the most appropriate song choice for today. 오늘 같은 날은 어머니 된장국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 된장국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Right? It's not the day to request 어머니. 에 된장국, right? Maybe we should make 된장국 for 어머니 and 아버지. 제 선곡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Apologies for my song choice. Anyways, we are asking question. When did you feel the power of DNA? Very interesting message from 6947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바나나가 떫고 쌉싸름한 맛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떫고 쌉싸름한. 쌉싸름한 맛. 40평생을 그 얘기를 엄마랑 하고 있는데 원래 바나나는 그런 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근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엄마와 제가 모두 바나나에 알러지가 있다는 걸. 와우. 빰빰빰. So 6947님 says, I lived my life, whole life, thinking that bananas were supposed to be bitter and astringent. I've been having that conversation with my mom for 40 years. And she always told me that that's just how they taste, naturally. But I recently found out that both my mom and I have a banana allergy. Wow, power of DNA right there. 바나나 알러지가 있으시군요. 다른 분들과 그 40년 동안에 그 바나나의 맛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눠보셨다면 조금 일찍 아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지금 아셨고, 또, 하지만, in a way, it's fine, it's a way to, realize that, very strong, bond between, you and mom. 와,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엄마, 나, 바나나 알러지. 바나나로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합쳐지는 느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6947님. 와, 재밌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This is Westlife, Butterfly Kisses.

Chain Smokers and Kygo Family 듣고 오셨습니다. So excuse me. Let's get to some stories sent in by our listeners. 1202님께서는 저희 아빠의 찐 닮고 싶은 맥가이버 DNA는 제게는 왜 없는 걸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Why don't I have my dad's MacGyver DNA, the one thing I truly want to inherit? I guess very skillful person, MacGyver, if you remember him, right?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손재주나 기술이 정말 좋은 분들이 계시죠.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just cannot be learned. 뭔가 이제 배워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그거는 이 재능과 DNA의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And 1202님 says, 저희 아빠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좋은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만큼.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랑 비슷한 분이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딸을 위해 새벽기도 운전해 주시며 같이 가주셨던 아빠.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품성의 소유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My father is a man so wonderful that there is no equals in this world. Even the word wonderful doesn't quite do him justice, right? Until high school, I wanted to marry someone just like my father. He's the kind of father who would drive me to early morning prayer and stay by my side, a man with a character truly unlike anyone else. I truly love him and respect him.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주 뿜뿜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202님. 신청곡 주셨는데 오늘 또 바통터치가 있기 때문에 you also have sent in a request song. But since we have 바통터치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I'm saving all the request song for 바통터치. So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아바입니다. Slipping Through My Fingers.

0: Seoul Smarts, your one-stop guide to living in Seoul from TBS EFM.
1: On this Seoul Smarts, Darsan Call Center. Have questions on life and tourism in Seoul? Call the 120 Darsan Call Center. The information hotline is available in 5 foreign languages including English, Chinese, Japanese, Vietnamese and Mongolian. Dial the hotline for information on a variety of topics including everyday living in Seoul, public transportation, immigration matters, tourism, culture events and etc. Foreigners can use this service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Within Seoul, dial 120. Outside of Seoul and within Korea, dial 02120. The call center also provides consultations via
2: to our program.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제 부모님에게 보내는 메시지 역시 저희 프로그램에 보내주시면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ents' Day today, and we welcome any messages you want to openly express to your parents. Open letter to your parents, sort of, right? We love that. So send it to us, you know, by different means. Before getting into that, though, 영신이님께서 오늘 친구분의 생일이시라고 아리수 친구님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저희 또 큐티님이시기도 하죠, 아리수님. 바쁜 일상에서도 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하시면서 손태진님의 곡을 많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많이 행복하세요, 친구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one of our cutie님's as well, 아리수님's birthday today. And she is one who gives me happiness in the midst of busy life routines.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행복을 주는 아주 귀한 친구이시네요. 손태진님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 원래 행복을 주는 친구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신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손태진 씨의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리수님 생신 축하드리며 5월 8일이 생신이면 또 어버이날과 겹치는 생일 좋기도 하고 또 약간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생일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생신 축하드리고요. Happy birthday to 아리수님 손태진입니다. 꽃!

Couple of tracks, 손태진 꽃, and the following track was from the movie 파바로티. 파바로티 음악 영화 제목이 파바로티 맞죠? 한석규 이재훈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So Parents Day today, I hope you have some nice plans for your parents as well. 뽀님께서는 지금 밖에 있는데 잘 차려입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두 즐거우시면 좋겠네요. So Bonim says, I'm out and about, and I see so many seniors looking very well-dressed. I hope they all have a wonderful time. 아주 좋은데 가시는 모양입니다. 어르신들이, 그죠? 좋습니다. 보기 좋네요.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볼순 없죠. It feels nice that you are seeing nice dressed seniors on the street today.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바통터치도 이어가야 될 텐데요. 바통터치 이곡 듣고 와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This is QWER 고민 중독.

That was Alicia Keys' Girl on Fire 였습니다. So, that is the starting song for today's 바통 터치. 쿨피스님께서 저를 포함한 모든 큐 부모님들 오늘 하늘만큼 행복하세요. 큐 부모님들, that is a new terminology for me. I know our Q-tinims use the Q as to start some sort of expression. Q morning, 뭐, Q afternoon, right? Cuties, 근데 Q 부모님들, that is new and I love it. 감사드립니다. So, Kulpis님 says, all the parents out there, I hope you're happy as the sky today. 하늘만큼 행복하시라고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이어주실 곡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조금 이따가 찾아도 될까요? 근데 찾으려면은 오케이. 아, 제니님께서 이어주셨네요. 강한 여전사 느낌의 곡이라고. So Alicia Keys' Girls on Fire was requested by 독더미님. Kind of a allusion to her and her mom being both ENTJ, and the combination of mother-daughter ENTJ MBTI is quite rare. Let alone just one woman having the ENTJ trait is quite rare, but both mom and daughter having that combination even rarer, I would have to say, rarer. 그래서 제니님께서 강한 여전사의 곡이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Woman Power. 더하기 그거에 이제 더한 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이디 가가의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의 Shallow라는 곡 신청해 주셨는데 I guess speaking of a girl power, I mean there are many girl power song obviously, right? But I think 레이디 가가 definitely tops the list of woman sort of a warrior type of pop artist. 또 레이디 가가와 이제 브래디 쿠퍼 이두 분이 이제 듀엣으로 부른 샬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kind of reminds me of the time when we had you know Punita and Lee on our show. Remember probably more than 6 months ago, right? Lee both and Punita former host at EFM, right? And now husband and wife. 그두 분이서 이렇게 그이 듀엣을 자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 이 샬로우 곡 하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잠깐 저희 이제 그 시범도 샘플도 보여주셨는데 약간 불협화음이 느껴졌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They gave us a snippet of this song, singing this song together, Lady Gaga's and Cooper's "Shallow," but it sounded kind of I don't know, out of pitch, just a bit. 농담이고요. 두분다 정말 굉장히 노래도 잘하는 분이죠. 제니님께서 그럼 연결해 주신 곡입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Lady Gaga and Bradley Cooper, Shallow.

Hello Cuties, DJ EQ입니다. Engaging. Welcome back to the program. Today is the, of course, the 어버이날 version of the program. So, 바통터치 is just getting started, right? We have some good songs to start the show with, start the segment with. First song was Girl on Fire, Alicia Keys, and followed by Shallow, Lady Gaga, and Bradley Cooper. 계속 이어갑니다. 3056님께서 레이디 가가가 나왔으니까 라디오 가가로 이으면 너무 후진가요? Love it, love it. Would it be too tacky to transition into the song by Queen, Radio Gaga? The tackier, the better it is. 후지면 후질수록 후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후지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실수록 저는 더 좋습니다. That's what the 바통터치 is all about. The unexpectedness. 설마 저렇게 이어줘 저거를?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제일 좋은 커넥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hose absurd connections are the ones that I really love. 좋습니다. 상상력 총 동원하는 커넥션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3056님의 커넥션 퀸입니다. 라디오 가가.

Radio Gaga, Queen의 곡이었습니다. Nice, very nice. Jenny님 says Lady Gaga가 이 Queen의 노래 Radio Gaga의 영향을 받아서 영감을 얻어서 자신의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어요. 최고의 연결입니다. Wow, didn't know that. Fun fact for sure. So Jenny님 says Lady Gaga actually was inspired by this very song, Radio Gaga, to name herself. With the moniker Lady Gaga. 그렇군요. 쿨피스님께서 연결을 해주셨는데, 레이디 가가, 라디오 가가, 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가? 그렇죠. Sounds like a very EQ, like a 아재 joke. 가가, 가가가는, is she or she, him or her? 남자의 경우는, is he him? or 여성의 경우는, is she Her? 영어로는 느낌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가가? 가가가? 감사합니다. 곡은 안 보내주셨네요. 쿨피스님. 그런 어떤 문장적인 연결만 해주셨네요. Just a kind of linguistic connection that 쿨피스님 made without any song selection. It's okay. It's okay. Fine. 소희님께서 연결을 해주셨네요. 며칠 전 우연히 본 쇼츠가 생각이 나서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신청해 봅니다. We're staying in the girl power theme, 허. 그땐 잘 몰랐는데 다시 보니 빅토리아가 외모 담당이었더라고요. I'd like to request "Wannabe" by the Spice Girls because of the short clip that I happened to see.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That was Glory of Love by Peter Cetera.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Friday, and it is the 8th of May, also known as Parents' Day today. Happy Parents' Day, everyone. I love you, Mom and Dad. Now, today's opening was such a grounding reminder that the very things that we adore in others often come with those shadow sides too. For example, if you see someone who's very, very kind, you might consider that person just being kind to everyone else. But embracing this package deal is the secret to lasting relationships because it lets us stop looking for that perfection and just start appreciating more.
1: 아, 뭔가 우리가 누군가의 매력에 빠지는 건 어쨌든 그 사람의 밝은 면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여주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어떤 그 상대의 단점조차 그가 가진 장점의 어떤 다른 이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비로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전 사람은 되게 착하지만 그 착하다는 의미가 때로는 모두에게 너무 다정하다, 별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 판단력이 되게 되게 빠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이면으로서는 완전 고집불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은 다양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0: So everyone, let's carry that grace today and just be a little more patient with both others and to ourselves as well. You are tuned into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today because it is Friday. Normally, we have live shows on Fridays. So here we are. I'm here for you, everyone.
1: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놨습니다. 생방송인 만큼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So find us on YouTube by searching for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Now let's see who's here.
1: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출석 체크 해주셨네요. 생금생금 굿모닝 안녕 반장님 반갑습니다.
0: So many of you came. Dr. Paper, 캐리 아빠님, 코코님,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생금이다 야호, 워터탱크님 반갑습니다. 생금생금. Everybody's shouting out 생금, which also means live Friday. It's an abbreviation. 다들 외쳐 생금. Tommy, good morning. Long time no see.
1: 우리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은데 우리 Tommy 반갑습니다.
0: And Kim's fam. 피리님 하동 잘 다녀오셨습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는지요? So how was your trip to Hadong last week? Yes, I did mention that I was gonna go somewhere which was Hadong.
1: 제가 저 밑에 하동까지 좀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0: It was kind of cloudy but that made the view like a game changer.
1: 오히려 흐린 날씨 때문에 뭔가 그 뷰가 좀 신비롭고 되게 예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가서 차도 마시고 막 그 제첩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첩 비빔밥 막 이런 것도 먹고 했는데
0: It just took me forever to get there. So I had to drive like 6 hours just to get there.
1: 가는데 한 6시간 걸린 것 같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운전으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아쉬워서 전주 들려서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운전하는 시간이 이 여행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But it was totally worth it, you know, despite the fact that you have to drive a lot, drive many, many hours, the view totally worth it.
1: 근데 뭔가 아쉬운 거는 저는 수영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 정도의 날씨는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요즘에?
0: Isn't it really freezing today? Like these days, I feel like the spring is kind of long this year.
1: 뭐 다들 이제는 우리나라에 봄과 가을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봄 되게 긴 것 같지 않나요? 여름이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5월달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쌀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Let me know.
1: 오늘 모닝 그루버들 생방송인 만큼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 프로그램 마구마구 채워주세요.
0: Fill out today's program with your messages and also song requests.
1: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If you want to leave free comments, you can do that by going on our TBS EFM YouTube live stream.
1: 오늘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다들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내실 거예요? 오늘 부모님께 좀 효도 좀 하실 건가요? 오늘만큼은 또 효도를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날이죠.
0: For your information, we have some great songs lined up for all the parents out there today. I came to the office in the studio today and I looked at the cue sheet today. Oh yeah,
1: 박은혜 팀장님 is ready to play those good music to you. 오늘 박은혜 팀장님의 선곡이 이제 어버이날을 위한 그런 선곡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선곡들이 굉장히 좋을 예정이니까 오늘 박은혜 팀장님의 띵곡 여러분들 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to MG Q&A.
0: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Get your fingers busy, everyone.
1: 손가락이 바빠지는 이 시간입니다. MG Q&A. You guys are going to get busy because I'm going to ask you guys a question and you need to do a job because you're working. 우리 알바생들, 이제 알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손가락 바쁘게 답장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and you answer.
0: Okay,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Today, I am looking for your model child stories. That one specific thing you did so well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worry about it. So basically, I want to ask you, what is that one thing you were so perfec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1: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휴에 대한 그런 질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요, 나 이것만큼은 부모님 속 썩인 적 없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효도 포인트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플레이 가동해 주시고요. 바쁜 손가락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운동이 되게 좋아요.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면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고 한답니다.
0: So get your fingers moving, everyone, and get thinking. Okay, so to give you an example, I'm going to give you my answer too.
1: 항상 그렇죠. 저는요, 요거 하나만큼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I can proudly say that I never stressed my parents out for not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1: 저는, 그러니까 평생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0: Since I was a little baby, I've been a morning person. I've been a morning person the entire life.
1: 저는 심지어 태아 때부터 아침형 인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한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 이럴 때 이제 엄마가 보통 깨워주잖아요. 저는 그걸로 속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그런 수고를 제가 덜어드렸죠.
0: So yeah, my mom didn't have to, you know, use up her energy to wake me up in the morning. But then I have a brother, right? And she actually has had to like scream out to my brother to wake him up. So it was totally different.
1: 그래서 오빠는 좀 이렇게 약간 아침형 인간이 매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오빠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 늦었어! 막 이러면서 그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아,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난 조용히 일어나야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 에너지를 다 이제 몰아준 거죠. 저 깨울 에너지로 오빠를 깨워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서 그냥 벌떡벌떡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0: So yeah, I never stressed my parents out for that. So that is one good thing that I did. Also, I never complained about the food prepared by my mom.
1: 저는 엄마가 이제 밥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투정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반찬 투정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웬만하면 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0: I would just eat whatever my mom makes for me really deliciously. I would never complain about it, even though the food, you know, sometimes didn't taste that well. You know, I just ate it all up.
1: 그래서 저는 엄마가 주는 건 다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속 썩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뭘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속을 썩였는지, 내가 또 무엇으로, 어떤 사소한 행동으로 또 우리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았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0: So let me know that one thing that you were so good a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at all.
1: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효도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appy Parents Day once again.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Celine Dion, Dance with My Father.

돼요. 오늘 뭔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상민님, Good morning, morning givers with the sunny 머리. 그 다음에 우리 서비님, Good morning, 출첵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J-Hard J, 금요일 아침 출석합니다. Summer DJ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 시작이 좋네요. 오늘 나 이거만큼은 부모님 속 썩인 적이 없다 하는 사람보다 속 썩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알아요. 저도 알고 있고요. 대부분 속을 썩이죠. 저도 얼마나 불효를 많이 했는지.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Okay? Let's just think about that one thing, one aspec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I know that we always make our parents nag all the time because we usually, I don't know, don't listen to them. But this is the day where we just think about that one little movement, one little behavior that, you know, didn't, that made your parents not to nag at all. 그러니까 딱 하나만 생각을 해보는 걸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얼짱님처럼,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독립을 늦은 나이에 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엄마께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드렸답니다. 이 정도면 효녀죠? 아, 왜들 이러세요? 진짜. 아,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이걸로 속 썩인 적 없어요. There you go. You know, you never had to make your parents nag because you liked studying. So that really counts, right, everyone? So according to this 얼짱님, they said they became independent later in life. So thanks to that, they got to help their mom discover the joy of cooking. Oh, fine.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엄청난 효를 많이 했죠. 예. 저뭐 배고플 때마다 본가 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요리하는 즐거움도 느끼게 해주고. 그런 효 제가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답장해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What is that one thing that you were so perfect, so good at that you didn't have to make your parents nag? 오늘은 나 이것만큼은 부모님 속 썩인 적 없어요 하는 사연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만의 그런 효도 포인트 한 가지만 있다면 잘 생각해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our open chat room. All right,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Take That, Back for Good.

Morning Groovers, I am a little disappointed. 여러분들, 효도 안 하셨어요? 효도? 우리 이 나이 먹고 효도한 거단한 개도 없을까요? 오늘 그닥 사연이 막 많이 오지 않네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나의 불효 사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러면 막 문자 쏟아지는 걸까요? I just want to know that one thing that you were good a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One thing that you're so good at that your parents didn't have to get stressed out. 어떤 게 있는지 하나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 알바생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매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불효만 하고 사는 걸까요? I mean, you know, just think about it. Perhaps some people, for some of our morning groovers, they didn't have to get any allowances. So that counts, right? 뭐 나는 용돈을 받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I've never been sick during my childhood, so I never had to make my parents worry. 그리고 저는 방을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저는 교정을 하지 않아서 저는 건치여서 부모님의 돈을 아껴줬어요. 막 이런 조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바로 저예요. 저 완전 건치 보실래요? 이저 진짜 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정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걸로 우리 부모님의 돈이 굳었지 뭐예요. 효도 효도. So I saved my parents' money by not getting any braces. 저 효도 많이 했네. 아침에도 벌떡벌떡 일어나 교정도 하네. 운동도 알아서 척척. 아주 그냥 저 효녀인가 봐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what I'm trying to say is, there's so much easier for you to just think just one aspect that, you made your parents to be pleased about you. 하나만 우리 찾아보는 걸로 해요. 아셨죠? 우리 모닝그룹어들, 그리고 알바생들, get working.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나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속 썩이지 않았어요. 이런 거 자랑 마구마구 해주세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할 거라도 얘기해주세요. 아,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다이모닝그루버. 생금생금 오늘도 출첵입니다. 우리 다이모닝그루버는 효녀셨나요? 알려주시고요. 우리 모닝그루버에 있어서는 참 이제 효도를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께는 어떠셨나요? So let me know. 우리 줄무늬 모닝그루버 is here.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also. 우리 줄무늬 모닝그루버 반갑습니다. Stripe 모닝그루버. 오케이. Now we have some answers. Not so much, but we do have a few answers that came in. So it's time for me to finally introduce our morning groovers messages about that one aspect that they made their parents to be pleased. Okay, Benny said, "Good morning, Summer PD, and to all of you. When doing the laundry, using the washing machine is always coming to my mind." Okay, so you did your own laundries growing up as a kid, so that made your parents to be really pleased and less stressful. That counts, right? I don't think I pleased my mom when it comes to doing the laundry because my mom would always tell me to separate the laundry.

Okay, so our 반장님 commented about the song. 이 음악 관련해가지고, regarding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소문의 낙원 by 악동뮤지션. 음악이 지치고 병든 야근해요. 막 이렇게 들린다고 하셨어요.

이게 원래 가사는 원래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인데 지치고 병든 야그네요. 진짜 너무 끔찍하다. 와 진짜 이렇게 들릴 수가 있긴 하겠네요. 발음이 약간 종이 한 끗차이에요. 나그네요, 야그네요.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나요? Can you guys actually distinguish the pronunciation? Oh my god, you have to pronounce everything so right. 오늘 야근 없는 그런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야근 금지! 우리 팀장님들, 부장님들, 상무님들 다 들으세요. 야근 금지령 내려졌습니다. 우리 알바생들한테. 제가 알바생들 관리할 거예요. 야근 시키지 마세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들 빨리빨리 퇴근합시다. 그죠? 우리 지친 야근러들, 야근 없는 야근. 제가 정말 여기서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I mean, does Nakato Musician contain so many good music in their new album? 이번에 나온 그새 앨범에 좀 좋은 노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보세요. 뭐, 저는 기여한 게 하나도 없지만, 노래가 좋으니까. Okay, it is Parents' Day today, so we're gonna talk about that one aspect that we did good for our parents. 내가 이것만큼은 부모님한테 효도했다, 이것만큼은 속썩인 적 없다. 이런 사연들 오늘 받고 있거든요. 우리 효도하는 모닝그루버들, 효자, 소녀, 효녀 모닝그루버들 많이들 등판해 주세요. So we have a few answers. 차차골프님께서 엄마가 재수금지라 그래서 아무 학교나 갔어요. 아, 밥안 남기고 아주 싹싹 긁어 먹어서 음스가 안 생겨요. 아, 또 태어나자마자 12시간씩 안 깨고 통잠 잤대요. 죽었나 살았나 코에 손 대보고 숨 쉬면 살아있구나 알았대요. So my mom was totally against me retaking the college entrance exam, so I just went to whatever school I got into. I also cleaned my plate completely, so there is never any food. Waste, and apparently, from the moment I was born, I slept straight for 2 hours without waking up. And my parents would put their hand under my nose to check if I was alive. And when they felt me breathing, they would think, "Oh, she's alive after all." Now, I would have to ask this question to our 박원희 팀장님. 이게 진짜 효도인가요? 12시간 동안 안 깨고 통잠 자는 거. 와, 진짜 she has like her both thumbs up. 막 춤을 추고 계시네요. 버스춤 추시는 줄 알았어요. 이것만한 효도가 없나요? 정말 통잠 자는 거. 근데 약간 아이가 너무 예쁜 아이가 이렇게 곤히 자고 있으면 좀 심심하지 않나요? 막 아이가 좀 놀고 싶고 그런 마음 안 생기나요? 세상에 나 그런 일 절대 없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렇구나. 어렸을 때 통잠 자면 이게 효도구나. 되게 효도가 쉽네요. 그죠? 이 쉬운 걸 아이들은 왜 못할까요? 심심한가요? 우리 아가들? 아, 재수금지령 있는 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집은 절대 재수는 없다! 막 이렇게 또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은 이제 그거 알고 알아서 그냥 대학 가고 막 이런 거 같긴 한데. 저는 부모님이 재수를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아, 싫은데? 나이 정도면 잘 갔는데? 이러면서. 나놀 건데? 막 이러면서. So I was against, retaking that college entrance exam. So I did not retake it at all. I just went into the college that accepted me. 저는 저를 받아준 대학교에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차차 골프 저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음식도 안 남기시고 이렇게 아주 효녀세요, 효녀. 우리 8414 모닝 그루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어요. 절대 지각이나 늦잠 문제로 속썩인 적 없어요. 브라보, 브라보. 근데 대체적으로 모닝 그루버 듣는 분 들이 좀 성실하시고 지각도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Because obviously you guys are all morning person. 우리 누가 아침 이 이른 시간에 라디오를 듣나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부지런하신 거죠. 우리 8414 모닝 그루버처럼. So 8414 was never late and would wake up early just like me, Summer, and just like perhaps the rest of us. 우리 또 모두가 부지런하니까요. Very diligent morning groover right there. Good for you. 1377 said, 부모님 모두 하는 나라에 계신 1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한 일 그리고 잘못한 일만 생각나요. 모두들 부모님 곁에 계실 때더 많이 챙겨드렸으면 합니다. So my parents have passed away. So as time passes by, I get to think about the things that I did wrong, what I did, and everything. So let's all be nice to our parents while they are here next to us. 아, 또 그러셨구나. 이게 우리가 참 사람이라는 게 웃겨요. 같이 있을 땐 진짜 모른다니까요. 같이 있을 때는 막, 아, 나안 가, 나 집에 안갈 거다, 바빠, 막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고 하죠. 또 이렇게 또 많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또 이런 날 어버이날이면 더더욱 생각이 나시겠어요. 그쵸? 진짜 있을 때 잘하라는 말 항상 귀에는 들리는데 실천은 좀잘안 되지만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hank you for this message 우리 1377 모닝그루버. Dr. Paper님, 저는 건강이

두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플 때 가장 크게 걱정이 되고 속상했던 것 같은데, 잔잔하게 걸린 감기 말고는 딱히 크게 아파 본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해주셨고, 신청곡으로 Smashing Pumpkins의 Mayonnaise 주셨습니다. For me, it is my health. While raising my two children, the times they were sick were always the most worrying and heartbreaking moment. But aside from the occasional mild cold, I've thankfully been never be sick. 아, 건강하셨구나. 이게 건강하면은 뭐내 대상이 누구든 내 아이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이게 가족으로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진짜 효도입니다. 공부 좀 못하면 뭐 어때요, 그죠? 뭐 학교 생활 조금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뭐 이제 시험 좀못 보면 뭐 어떻습니까? 건강한 게 제일 우선이 아니겠어요, 그쵸? 건강 놓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쵸? 우리 닥터 페이퍼님 큰 효도하셨네요. So you did something big for your parents right there. You never made them worry. 계속해서 나 이거만큼은 우리 부모님 속썩이지 않았다 싶은 사연들 사소한 것도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We're gonna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our Dr. Paper Morning Groover. This is Smashing Pumpkins, Mayonnais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to all of our lovely morning groovers. This is your morning buddy,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I am your host, Summer. 네, 아침에 최고의 선택, 모닝 그루브, 나의 출근 버디, 나의 등교 버디, 나의 등원 버디, 모닝 그루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You can hear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across Seoul and nearby areas. And we are, of course, live in the studio. And this is also a viewable radio. If you want to watch me, if you want to check out how Summer looks like, if you want to see a little bit of T-Bongi, do that by going onto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t this moment. 지금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해주시고요. 저를 보이는 라디오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실수록 저는 막 힘이 나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래요. 우리 선생님 모닝 그룹 오셨습니다. 보통

요 시간대쯤 오시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아닌가요? 덜 찍어 온 적도 많으실 텐데 억울하신가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샘 모닝그룹아.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소소하게 효도하고 나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아, 그런 거면 뭐더 늦으셔도 안 돼요. 더 늦는 건안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소소하게 부모님과 모닝커피 함께 마셨어요. 대행 쑥스럽습니다. Wow, so you got to enjoy some morning coffee with your parents? You actually have time to do that? 그리고 선샘 모닝그룹어도 꽤나 바쁘게 아침에 분주하게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만큼은 시간을 이렇게 또 내셨구나. 오늘만큼은 효도 뭐 이런 모드시군요. 효도 우리 많이 많이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체육부장님도 오셨어요. 굿모닝이요. 예쁜 썸머님 보는 금요일은 해피 해피. 저도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신나도 되는 건가?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I am also delighted, excited, and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 at this moment. 우리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이 기분 짜릿하지 않나요? Okay, now I'm going to introduce one more message about our morning groove Q&A and introduce more later on. 우선 이것부터 소개할게요. 나의 효도 사연. 나 이것만큼은 속썩이지 않았어요. I did this one good thing for my parents.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 저의 아빠 펭귄께서, 아, 아버님이 펭귄이라고 하신 건왜 이렇게 귀여우시지? 저희 아빠 펭귄께서 물고기 잡으러 어디를 데려다 달라고 하시면 모셔다 드리고, 나 데리러 와라 하시면 군소리 안 하고 언제, 어느 시간이든 모시러 가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따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효도한 것 같아요. Wow, basically you've been a driver for your parents, your dad. Because as soon as you graduated from your high school, you got the driver's license. So whenever your dad calls you, you would just be there to drive him around. 이거 진짜 효도 맞는데? 이건 좀큰 효도인데요? 그쵸? 저는 막 교장은 안 해서 효도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운전을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도 그러시고, 그쵸? 아버님께서 너무 편하셨겠다. I think that truly made your dad convenient. 뭐 아버님께서는 자랑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데려다 준다고 해가지고 아들 차 타고 왔어. 이렇게 또 자랑도 하셨을 것 같은데. Alright, morning groovers. Get ready. Get ready. 모닝 그룹 이제 노래방 시간 돌아왔거든요. So I'm going to get to that coin 노래방 segment, which is a time where I get to party party with all of you because it's Friday. 금요일은 파티 좀 해줘야 되거든요. 금요일 그냥 보내면 좀 아쉬워하는 그런 1인으로서 We're gonna make this the best time ever. So I'm gonna be back for that segment. Everyone, get ready. This is Earth, Wind and Fire, Boogie Wonderland.

0: 제가 잠이 들 거 아니에요. So obviously I would be sleeping during that endoscopy. And I would be like, good morning, morning, universe. Good morning, morning, universe. 이러면서 막 비몽사몽 했을까요? 땡, 땡, 땡. 하지만 시도는 좋았어요. 828님, 어머, 세상에. 설마, 어머, 방귀 끼셨어요? 5532 모닝그루버. 방귀 뿡 했을까요? 펭귄킬러님, 방귀라고 하셨네. They're asking, did you fart during the procedure? 여러분, 저 그런 거 안 해요. 저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거 안 해서 효도했거든요. I don't do that kind of stuff. 저는 뭐, 트름이랑 방귀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I don't know how to do it. 저는 약간 요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bviously, that is not the answer because I don't do that stuff.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요. We have now moved on to my parents' generation music. This is ABBA, a dancing queen. Being the dancing queen. 피아노 연주. 따당, 따당, 따당. 티봉이, let's get it. 티봉이가 피아노 연주를 좀 해주고 있네요. 우리 선생님. 아, 내시경 도중에 썸머 누나는 벌떡 비몽사몽께서 딴따딴딴딴딴딴 살사 댄스를 쳤다. 아유, 살사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I graduated from salsa dance, so I don't even know how to dance anymore. 어, 저 춤추는 거 깜빡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도중에 살사 댄스를 쳤다 땡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죠? 도대체 what could possibly happen during endoscopy, right? But something very interesting happened for sure according to that nurse. Obviously, I don't know what happened because I was asleep, but something did happen. 자, 여러분 정답 맞출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썸머가 내시경 중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좀 약간 큰일이거든요, 이게. 자,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아, 0121 모닝그룹어. 내시경 하다가 어버이날 맞아 효도하셨죠?
1: Well, basically, I had the procedure yesterday, so it's not exactly Parents' Day yesterday, so that's not the answer.
0: 뭐, 내시경 받아서 제가 효도할 게 뭐가 있나요? 어, 5532 모닝그룹어. 제 딸, 9살 딸의 관점. 의사를 발로 쳤다?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비슷한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1: You're a little close. So according to my 9-year-old daughter's perspective, you kicked the doctor?
0: 어, 약간 몸부림이 되게 있었다고 해요. 몸부림이 상실이 되게 컸대요, 제가. 막 엄청 움직였대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말 딱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1: we're getting close, we're getting close.
0: 그 다음에 치오찬 said good morning. Okay, 치오찬, good morning. Buenos dias, bom dia. Where are you from? De donde eres?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반가워요. It's time for Queen 노래방 함께 즐겨요.
1: Dancing Queen, 춤추는 언니. 17.
0: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1: Feel the change on the
0: 저는 노래방에서 주로 탬버린 치는 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탬버린 양쪽으로 들고 여러분들을 이제 신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춤춰드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1: Oh, so 0421 sending you TMI answer. So you snored during endoscopy.
0: 내시경 중간에 코 골았다. 아,
1: so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I don't do.
0: 어, 또 하나 추가요. 전 코 골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방귀, 코골이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침 흘리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전 요정이니까요. 8228 아모르 가지 그러면서 춤을 추셨나요? 왜들 다 춤췄다고 생각하지? 아니 내시경에 춤추는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있었나요?
1: Did that ever happen? In like this whole entire world? Does this really happen? No, no, no, that's not the answer. Where's my mama?
0: 엄마에게 물을 찾는 그런 노래 듣고 계세요.
1: Mama, this is Bohemian Rhapsody Queen. 우리 Queen OPPA, All Father
0: 등판하셨어요.
1: Hello, Freddie Mercury.
0: R.I.P. 자, 4268 Morning Group. 썸머 PD님 요새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내시경 중에 혹시 의사 선생님께 사랑 고백 날리셨나요?
1: So did you confess your love to the doctor during the endoscopy?
0: 4268 Morning Group.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 채 제가 잠이 들었어요. 간호 선생님이 이제 잠들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마취약을 놔주셔가지고 I don't even know how my doctor looks like. So dang. Okay, let's just say that to give you guys a little bit of hint. It was a little brutal.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빠졌대요. So something dropped during the endoscopy.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영혜진님이 요정은 건강검진 같은 거 안 봤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혼혈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요정이고 아빠가 사람이라서 엄마 아빠 이렇게 혼혈이라서 혼혈 요정이에요. So I'm like a halfy. So half side of me is fairy and the other half is human. 그래서 약간 사람의 소울도 가지고 있고 좀 그래요. 아셨죠, 리버링 고르버들? 이렇게 또 제 비밀이 드러났네요. So I just revealed my secret about, you know, my fairy kind of identity. 오오사미님 열정 뭐예요? 오오사미님 is like doing it up, trying to come up with that answer. 주사 바늘이 빠졌나요? Did the needle came out? 아니요. 오, 너무 끔찍하다. 주사 되게 잘 맞는 편인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주사 바늘이 빠졌다니. Oh, that's kind of creepy and scary and everything. 아니에요. Everybody, I've got to go. 노래는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르는 거예요. 어? 박우리팀장님 놀라셨다. 저도 근데 조금 놀랐어요. 나 지금 뭐지 이거? 갑자기 지금 마마 엄마 물을 주세요. 무무침. 아, 공사이 하나님. 라미네이트. Why would I get laminate during the endoscopy? 아, 여러분 안 되죠. 저 목이 너무 간지러워서 like I really want to reveal the answer. Something dropped, everyone. Something really, really dropped. 저 지금 되게 뭔가 음악이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박우리팬님께서 음향 체크를 갑자기 해주셨는데 제가 득음을 한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나 봐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득음을 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스피커가 나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주 잘 들립니다. 덕분에 득음했네요. Everyone, let's get it. What happened during my endoscopy? 제가 이 노래 끝나고 정답 알려드릴게요. So you guys have a little bit of time. 한 2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제가 내시경을 받는 중간 뭐가 빠졌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아, 글보사님 안녕하세요. 썸머닝입니다. 라고 출첵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마마미야. I've been cheated by you, 마마미야. Since I don't know why, 마마미야, 마마미야. 아바랑 약간 리믹스네요. 여러분들, this is a song dedicated to my parents because they are in love with Queen. What does your parents like to listen to?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가 또 신청곡도 이제 텍스트가 남아있으니까 틀어드릴게요. Let it go, let it go. 여러분들 이제 한 1분가량 남았습니다. You guys have like a minute left to guess what happened during summer's endoscopy. 내시경에 아마 이거 빠졌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But that actually happened. Okay, T-Bong has moved from piano to guitar. Guitar solo, let's go! 이거 기타 소리가 아닌데. Oh, let's go, rock and roll! 8281님! 뭐야? 설마 이가 빠지셨어요? 와, 썸머의 내시경 중간에 이가 빠졌다! So her teeth dropped in the middle of summer's endoscopy. 과연 정답일까요? 땡! But you're very close. 정말 여러분들 다가가고 있어요. We're heading towards that answer. 다 같이 let's go! 4268님. 아, 생각났네요. 마우스피스가 빠졌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Also, the mouthpiece fell off because you have to wear that during the endoscopy. 아,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이것도 땡이에요. 왜 못 맞추시지? 진짜 충격적인 일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오케이. 다 이제 다 맞추셨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nce now it's time for me to reveal that answer. Okay, okay, okay. Wow! We finally have the answer. 정답입니다. 8281님 턱이 빠졌군요. 턱이 빠졌습니다. 우리 그루버들. So that happened. 제가 내시경을 받는 동안 턱이 빠져가지고 우리 간호사분께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아, 중간에 많이 움직이시고 턱까지 빠지셔가지고 제가 맞춰서 조치해드렸거든요. 이거 참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제가 턱 관절이 좀 약하거든요. So I was told that my jaw became dislocated in the middle of endoscopy. So the nurse had to put it back in place. So that's what happened. My jaw joint isn't actually a bit weak. 그래서 저 턱이 좀 약해가지고. 여러분 내시경하면서 턱 빠진 얘기 들어보셨나요? 진짜? 제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턱이 이렇게 턱 빠져버렸대요. 너무 무섭죠 진짜. 저는 I've never experienced that. I hear from time to time that people's jaw drop sometimes. 제가 뭐 이렇게 아 뭐 어디 뭐 나 턱 빠졌잖아 막 이런 얘기 들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살면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시경 때 제가 그랬지 뭐예요. 그리고 내시경 때 막 아프다고 엄청 몸부림을 쳤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Like you can't feel anything when you're asleep in the middle of endoscopy, but I don't know what happened. 뭐 진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니까 얘기만 해주신 거 듣고 그렇구나 하는 거지. So I guess I had to call my daddy for that. This is 사이 아버지입니다. 이제야 깨달아요. 내 턱이 빠졌다는 걸.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버지 to all the daddies out there.

0: once again and happy Friday morning. I'm Summer, here to walk you through today's weather again. Strong winds will affect much of the country today. Rain will persist in many areas through the early morning, and in Gangwon, showers may linger into the afternoon. Skies will gradually clear from dawn in most regions, except for the capital area and Gangwon. The capital region will stay mostly sunny.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7 to 14 degrees Celsius, and daytime highs will reach 18 to 22 degrees Celsius, staying near or slightly below seasonal averages. For the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20 degrees Celsius in Seoul, 19 degrees Celsius in Chuncheon, 21 degrees Celsius in Daejeon, 20 degrees Celsius in Gwangju, 22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18 degrees Celsius in Jeju. Air quality will be excellent, with fine dust levels remaining in the good range nationwide, providing clean and refreshing conditions.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5.7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I hope it helps you plan your day a little better. Now, morning groupers, what is that one thing you did good for your parents? That one little single thing that you did good for your parents when growing up as a kid? 내가 부모님한테 이거 하나만큼은 속썩이지 않았거든요 싶은 거 계속 사연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For that, our 반장님 said, 저희 아이는 배 아프다고 학원 안 가고, 머리 아프다고 학원 안 가고, 숙제 안 했다고 안 가고, 툭하면 학원을 안 가는데요. 제 아이는 학원 문제로 속썩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야자라고 붙들려서 학원을 아예 안 다녔기 때문이죠. 아, 저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반장님께서는 학원비도 절약해드렸으니 효자죠? 라고 해주셨는데 So my child skips academy all the time, says his stomach hurts, says that he has a headache. He also says that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Any excuse not to go. But I have never caused any stress over academies when growing up as a kid because the school kept me there for supervised self-study until 10 p.m.
1: 예전엔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셨냐 안 하셨냐 이 말인 거죠. 그죠? 야자를 하면서 성실하게 진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공부를 하셨냐 안 하셨냐. 왜냐면 누구나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시절에는 학원보다는 뭔가 야자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야자도 사실은 내가 핑계를 대고 싶으면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오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야자 안 가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였어요 절대. 야자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머리가 아프거나 코피가 나거나 어 가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티가 납니다. 야자 안 다닌 제가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0: This pretty much shows that I did not join that, you know, extra supervised self-study. I did have that thing when I was in high school too. It was like half mandatory and half not, but if you were not to go, you would have to come up with some good excuses.
1: 그래서 안 가기 위해는 좀 좋은, 진짜 좀 말이 될 만한 그런 핑계가 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저는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야간 자율학습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원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렇게 좀 나 이것만큼은 속썩이지 않았어요. 나 이것만큼은 우리 부모님께 꽤 효도했는걸요 싶은 사연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0: Let me know that one thing that you did good for your parents when growing up as a kid.
1: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This song is by The Beatles, Hey Jude.

So we just listened to Omoniwa Kodungo by Kim Changwan 선생님, request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Thanks to you, we got to listen to this song. 효도와 또 관련된 노래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It got me thinking a lot. We've been talking about, you know, the good things that we did for our parents and everything. 근데 이 효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한국적인 거 아닌가요? 그쵸? 저도 해외 생활을 조금 해보고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it got me thinking that, you know, to show this like filial devotion towards our parents, this whole concept, I think this is a very Korean thing. Because I don't think I've ever heard, someone saying like, so when you grow up as a kid, you have to devote to your parents, things like that. 그래서 뭔가, 너 커서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런 개념을 외국에서는 잘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근데 뭐 사실 맞죠. 부모님을 우리 이 세상에 낳아주게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를 뭐 아껴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씻겨주시고, 사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It makes us feel that we should never take our parents for granted. 그래서 효도라는 그 적당한 그 단어를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좀 널리 널리 보편화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되게 한국적인 거잖아요. Because there would be Mother's Day, but Father's Day, but this like filial devotion, 효도. 이건 좀 한국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Anyways,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저희는 형제자매가 모두 다섯이고요. 어버이날 각자 다른 날짜 정해서 엄마하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여러 번 만난 거 드실 수 있어서요. 오늘은 엄마 스케줄이 바빠서 저는 내일 같이 밥 먹고 아빠 산소에 다녀올 거예요. 오늘은 첫 월급 탄 첫째가 소고기 사준 데서 먹으러 가요. What a big family you have right there. So there are five siblings in our family. So for our parents' day, we each choose different dates to take our mom out for a meal. That way, she gets to enjoy delicious food multiple times. Good for your mom. I think you're doing it the right way. It's so hard to gather with the whole entire family members. Even your family members are not that many as yours. 저는 네 가족이거든요. 오빠, 저, 엄마, 아빠 이렇게 네 가족인데, 이네 가족 모이는 것도 진짜 힘든데, 다섯, 이제 형제 자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따로따로 시간 낼 때, 이제 어머니만 바쁘신 거죠. 근데 행복하게 바쁘신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소고기 맛있게 드시고요. 민준 리나맘님께서 피디님 보이는 라디오도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맑고 너무 예뻐요. 기타도 치시나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TBS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네요. So I guess you watched me trying to play the guitar during the viable radio. 방금 viable radio를 한국말로 보이는 라디오 이러려고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외국어 왔다, 영어 왔다가 가끔 저도 헷갈려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TBS 응원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감사드려요. 응원 여기에다 보내주시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 힘이 너무 나거든요. It really makes our day if you send in those cheerful messages to TBS. 근데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시지는 사실 서울시로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닝그룹 매일 듣고 싶어요. We wanna listen to 모닝그룹 every day. We wanna listen to 101.2, 101.3 every day.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메시지 뭐 그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They're the ones that, you know, takes action. So I don't know. Maybe they could surprise us. 우리를 또 놀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 말씀 남겨드리고요. I guess we're gonna have to wrap up the program today. Thank you for making my day, making my morning groovers. You guys are the best. You guys rock.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f you want to watch our viewable radio again, you can do that by going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TBS EFM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 가시면 제가 다시 보기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만드는 재미에 들렸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쪽 가서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next Friday. Meanwhile, tune in every day to Morning Groove. That will be wonderful.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This is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Up a Light by Taylor Swift.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on this Parents' Day. Hey there, good morning. You're tuned in to 101.2, 101.3. Thank you for start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ay 8th, Parents' Day Friday, and the time is almost 10 o'clock and 6 minutes,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coming to you live on TBS EFM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Of course, the frequency is 101.3 on your FM waves. You can also catch the show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imply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ll find our real-time stream. Today, we are also on Boinen Radio. So please do check us out that way as well. If you would like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please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as well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Please come by, say hello, and I'd love to hear from you. If you happen to miss us live, no worries at all, because you can always catch the rebroadcast of our show at 6 p.m. and again, another one at 2 a.m. the following morning. Hope you are having a fantastic Parents' Day morning. 이 가족의 달 일단 넘버원 행사는 어린이날이죠. Number one event, the biggest event of the family month. We call it May is the Children's Day, obviously, right? 어린이날이 지나고 바로 3일 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바로 이 어버이날입니다. So coming up next to the after Children's Day, 3 days after is the Parents' Day. 아마도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은 예약이 꽉 차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By this weekend, I think most restaurants will probably be completely booked. Of course, tables are filled with carnations and those kind of things. 어떤 주말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예약을 이미 다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해 놓으셨으면, well, good luck.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길 원하면서 살고 싶어 하죠. I think in life, we are constantly connected to somebody, right?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뭐 연인, 부부관계, 그쵸? The friends, the co-workers, lovers, spouses.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우연일 수도 있고, 인연, 또는 노력의 결과로 또 이어진 관계들입니다. So, most relationships are formed through, coincidence sometimes, out of pure luck, timing, those kind of things. Or a lot of effort, for some relationships. 이런 의미에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일단은 굉장히 가깝죠. 가깝지만 또 멀 수도 있는, 멀어지면 또 한없이 멀어질 수 있고 가까우면 또 한없이 가까울 수도 있는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 feels different, obviously. And strange kind of if you look at it because it can really become incredibly distant. Yet, it could be a very close, unbelievably close at the same time. 어떤 경우가 됐든 부모와 또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DNA이겠죠. And no matter what kind of a relationship it is, right? Whether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or a rocky one, there's one thing tying us together from the very beginning of our journey on this earth, which is DNA. 아무리 부인하고 또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No matter how much we deny it, we resemble our parents somehow. 어떨 때는 그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닮음이 있죠. No matter how much we deny it, we do resemble parents. And sometimes it takes a lot of years to kind of notice, but there's just undeniable resemblance that we have with our parents. So 이 부모님과 내가 어딘가 이렇게 닮았다는 것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When that moment happens, right? When you feel like there's that striking resemblance that we have with our parents, how does it make you feel? 기분이 어떠신가요? 물론 부모님의 좋은 면을 닮을 수도 있지만 또 닮고 싶지 않은 부분을 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Because, you know, it could be a very good side of your parents that you resemble, but it could be not so desirable side of your parents that you resemble as well. I mean, there is no filtering, right? 닮으면 닮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우리 부모와 참 닮았구나 느끼게 된 이 DNA의 힘을 깨달았던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So, for Parents Day today, I wanted to sort of come up with a, I don't know, kind of a unique question for our listeners. When was the moment that you realized the power of DNA and thought, wow, I am really my parents, huh? It could be your speech, the way you speak, little gestures, bodily gestures even, right? Appearance, of course, right? Personality, talents, even smallest habit. 굉장히 많죠. 말투, 몸짓, 외모, 성격, 취향, 재능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question for today, when you realize that you are so much like your parents, how did that make you feel? 어떤 부분이 닮았다고 느껴지셨는지 이런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오셔서 채팅방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노래 듣고 올게요. Sly and the Family Stone. This is a family affair.

affair. Maybe all year long it should be a family affair, huh?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두 번째 행사의 날 어버이날. So second event of the month, Parents Day today. So to celebrate the Parents Day, I came up with a question like this. 우리 부모와 참 닮았구나 느끼게 된 DNA 힘을 깨달았던 적이 있는지. When was the moment you realized the power of DNA and thought, "Wow, I really am like my parents"? 이렇게 0921님께서는 어버이날 날씨 1012, 1013 등 모든 게 행복한 하루로 출발하기에 좋은 금요일입니다. So parents, the perfect weather and our program 101-103, everything is right here for me to start a very happy Friday.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당연히 닮았지. 이렇게. Of course, you know, I am son and daughter of my parents. I mean, there has to be a resemblance. But a lot of times, right? Even if you feel like, you know, I do not resemble a certain part of my parents' traits, right? People say and tell you, 너 정말 닮았어. 엄마, 아빠 정말 닮았어요. 약간. 그래? 나 자신도 모르는데 이 삼자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 닮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I think I've heard that a lot of times, right? I never really thought that I resembled my dad, right? But people say that a lot. And I don't know. I didn't really know what to feel about it and what to take away from it. 저는 정말 안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닮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수긍이 안 가는 한참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In a way, I still feel like that, right? He's not with us anymore, right? But, you know, 그런 의미에서 와, 이런 DNA의 힘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여러분들 또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Featuring 라디. 어머니의 된장국.

Chainsmokers and 카이고 family 듣고 오셨습니다. So let's excuse me. Let's get to some stories sent in by our listeners. 1202님께서는 저희 아빠의 찐 닮고 싶은 맥가이버 DNA는 제게는 왜 없는 걸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Why don't I have my dad's MacGyver DNA, the one thing I truly want to inherit? I guess a very skillful person, MacGyver, if you remember him, right?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손 재주나 기술이 정말 좋은 분들이 계시죠.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just cannot be learned. 뭔가 이제 배워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그거는 이 재능과 DNA의 이,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And 1202님 says, 저희 아빠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좋은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으로 분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만큼.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랑 비슷한 분이랑 결혼하고 싶을 생각을 싶은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딸을 위해 새벽기도 운전해 주시며 같이 가주셨던 아빠.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품성의 소유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My father is a man so wonderful that there is no equals in this world. Even the word wonderful doesn't quite do him justice, right? Until high school, I wanted to marry someone just like my father. He's the kind of father who would drive me to early morning prayer and stay by my side, a man with a character truly unlike anyone else. I truly love him and respect him.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주 뿜뿜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202님. 신청곡 주셨는데 오늘 또 바통터치가 있기 때문에 you also have sent in a request song. But since we have 바통터치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I'm saving all the request song for 바통터치. So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아바입니다. Slipping Through My Fingers.

The second hour starts now. You're locked into 101.2, 101.3 with me,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101.3 megahertz until noon with reruns tonight at 6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101.2, 101.3 is also live on YouTube right now. If you just search TVS CFM live, you can find the real-time 보이는 라디오. Now that is for the morning live show only. For the evening reruns and the early morning reruns, we don't have the YouTube live stream, FYI. 실시간 소통을 위한 또 카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채팅방 찾으실 수 있고요. And please find our open chatting room and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kitten names. 좋습니다. You can always text us, as you know, at #10134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Always waiting for your shout-outs and song requests, or even just say hi that you are listening to our program.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제 부모님에게 보내는 메시지 역시 저희 프로그램에 보내주시면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ents' Day today, and we welcome any messages you want to openly express to your parents. Open letter to your parents, sort of, right? We love that. So send it to us, you know, by different means. Before getting into that, though, 영신이님께서 오늘 친구분의 생일이시라고 아리수 친구님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저희 또 큐티님이시기도 하죠, 아리수님. 바쁜 일상에서도 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하시면서 손태진님의 곡을 많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많이 행복하세요, 친구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one of our cutie님's as well, 아리수님's birthday today. And she is one who gives me happiness in the midst of a busy life routines.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행복을 주는 아주 귀한 친구이시네요. 손태지님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 원래 행복을 주는 친구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신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손태진 씨의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리수님 생신 축하드리며 5월 8일이 생신이시면 또 어버이날과 겹치는 생일 좋기도 하고 또 약간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생일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생신 축하드리고요. Happy birthday to 아리수님 손태진입니다. 꽃!

couple of tracks, 손태진 꽃, and the following track was from the movie Pavarotti. Pavarotti 음악 영화 제목이 파바로티 맞죠? 한석규, 이재훈,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So, Parents Day today, I hope you have some nice plans for your parents as well. 뽀님께서는 지금 밖에 있는데 잘 차려입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두 즐거우시면 좋겠네요. So, 뽀님 says, I'm out and about and I see so many seniors looking very well dressed. I hope they all have a wonderful time. 아주 좋은데 가시는 모양입니다. 어르신들이, 그죠? 좋습니다. 보기 좋네요.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볼 순 없죠. It feels nice that you are seeing nice dressed you know, seniors on the street today.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바통터치도 이어가야 될 텐데요. 바통터치 이 곡 듣고 와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This is QWER 고민 중독.

former host at EFM, right? And now husband and wife. 그 두 분이서 이렇게 그 이 듀엣을 자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 이 샬로우 곡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저희 이제 그 시범도 샘플도 보여주셨는데 약간 불협화음이 느껴졌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They gave us a snippet of this song, singing this song together, Lady Gaga and Cooper's A Shallow. But it sounded kind of, I don't know, out of pitch, just a bit. 농담이고요. 두 분 다 정말 굉장히 노래도 잘하는 분이죠. 제니님께서 그럼 연결해 주신 곡입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Lady Gaga and Bradley Cooper, Shallow.

아티스트 DJ EQ입니다. Engage. Welcome back to the program. Today is the, of course, the 어버이날 version of the program. So, 바통터치

Just getting started, right? We have some good songs to start the show with, start the segment with. First song was Girl on Fire, Alicia Keys, and followed by Shallow, Lady Gaga, and Bradley Cooper. 계속 이어갑니다. 3056님께서 레이디 가가가 나왔으니까 라디오 가가로 이으면 너무 후진가요? Love it, love it. Would it be too tacky to transition into the song by Queen, Radio Gaga? The tackier, the better it is. 후지면 후질수록 후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후지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실수록 저는 더 좋습니다. That's what the 바통터치 is all about. The unexpectedness. 설마 저렇게 이어줘 저거를?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제일 좋은 커넥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hose absurd connections are the ones that I really love. 좋습니다. 상상력 총 동원하는 커넥션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3056님의 커넥션 퀸입니다. 라디오 가가.

Radio Gaga, Queen의 곡이었습니다. Nice, very nice. Jenny님 says Lady Gaga가 이 Queen의 노래 Radio Gaga의 영향을 받아서 영감을 얻어서 자신의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어요. 최고의 연결입니다. Wow, didn't know that. Fun fact for sure. So Jenny님 says Lady Gaga actually was inspired by this very song, Radio Gaga, to name herself. With the moniker Lady Gaga. 그렇군요. 쿨피스님께서 연결을 해주셨는데 Lady Gaga, Radio Gaga, Gaga, Gaga, Gaga, Gaga, Gaga? 그렇죠. Sounds like a very EQ like a 아재 joke. Gaga, Gaga, Gaga는 is she or she, him or her? 남자의 경우는 is he, him or 여성의 경우는 is she her? 영어로는 느낌이 안 나오네요. 그죠? 가가 가가가. 감사합니다. 곡은 안 보내 주셨네요. 쿨피스님. 그런 어떤 문장적인 연결만 해 주셨네요. Just a kind of linguistic connection that Cool피스 님 made without any song selection. It's okay. It's okay. Fine. 소희님께서 연결을 해주셨네요. 며칠 전 우연히 본 쇼츠가 생각이 나서 Spice Girls의 워너비 신청해 봅니다. We're staying in the girl power theme, huh? 그땐 잘 몰랐는데 다시 보니 빅토리아가 외모 담당이었더라고요. I'd like to request Wannabe by the Spice Girls because of the short clip that I happened to see a few days ago. And I didn't realize it back then, but looking back now, Victoria was definitely the visual of the group. 그런가요? 근데 베컴과 결혼해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Yeah, seeing her and Beckham raise their children well and show such a happy life together makes me think that being a happy couple might be the best gift parents can give their kids. Yes, for sure. 어떤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뭘 선물을 주고 어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좋은 환경을 제공한 것도 중요한데 I think best environment could be just showing them what a happy couple, happy 엄마 and 아빠 can do for kids. 엄마 아빠의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최고의 선물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I couldn't agree more. 좋습니다. 소희님께서 그럼 연결해 주신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Spice Girls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Wannabe.

Spice Girls, Wannabe. Wow. I would have to say it is a very time-tested classic. 어, 지금 들어도 좋네요, 이 노래는. 감사드리고요. Thanks for the connection made by our cutie names, 소희님이십니다. 스카프드루 낙타님께서는 여전히 킬힐을 신으시는 그녀 존경합니다. I think speaking of Victoria Beckham, right? Still wears that kilt heel. Respect to Victoria and for a great relationship with husband Beckham and great kids too. 참 잘 자녀 양육도 하시고 일단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죠? 그 집안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연결해 갈게요. 베니님께서는 여자 가수 파워라는 또 키워드를 생각해 내셨는데요. So woman singer power from Korea. Probably a connection to this song, earlier girl power song that we have. 하시면서 power balladier, girl power balladier인가요? 이소은 씨의 곡을 연결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I think that works, right? Even the remote connection is good. If you are able to, as long as if you are able to make sense out of your connection, I'm okay with it. You know, I'm not going to argue. That's not a good enough reason for a connection. 제가 아, 그건 좀 좋은 연결이 아닌데라고 제가 반박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As long as you explain it to me why we need to hear that song, why the connection works, that's, you know, good with me. 이소은 씨의 곡으로 연결해 갑니다. 그럼 오래 오래.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이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가서 차도 마시고 막그 제첩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첩 비빔밥 막 이런 것도 먹고 했는데 It just took me forever to get there. So I had to drive like 6 hours just to get there. 가는데 한 6시간 걸린 것 같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운전으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아쉬워서 전주 들려서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운전하는 시간이 이 여행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But it was totally worth it, you know, despite the fact that you have to drive a lot, drive many, many hours, the view totally worth it. 근데 뭔가 아쉬운 거는 저는 수영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 정도의 날씨는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요즘에? Isn't it really freezing today? Like these days, I feel like the spring is kind of long this year. 뭐 다들 이제는 우리나라에 봄과 가을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봄 되게 긴것 같지 않나요? 여름이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5월달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쌀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 me know. 오늘 모닝 그루버들 생방송인 만큼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 프로그램 마구마구 채워주세요. Fill out today's program with your messages and also song request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wanna leave free comments, you can do that by going on our TBS EFM YouTube live stream. 오늘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다들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내실 거예요? 오늘 부모님께 좀 효도 좀 하실 건가요? 오늘만큼은 또 효도를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날이죠. For your information, we have some great songs lined up for all the parents out there today. I came to the office in the studio today and I looked at the cue sheet today. Oh yeah, 박우리 팀장님 is ready to play those good music to you. 오늘 박우리 팀장님의 선곡이 이제 어버이날을 위한 그런 선곡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선곡들이 굉장히 좋을 예정이니까 오늘 박우리 팀장님의 띵곡 여러분들 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to MG Q&A.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Your fingers busy, everyone. 손가락이 바빠지는 이 시간입니다. MG Q&A. You guys are gonna get busy because I'm gonna ask you guys a question and you need to do a job because you're working. 우리 알바생들, 이제 알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손가락 바쁘게 답장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hat's what we're gonna do.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and you answer. Okay,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Today, I am looking for your model child stories. That one specific thing you did so well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worry about it. So basically, I want to ask you, what is that one thing you were so perfec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휴에 대한 그런 질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요. 나 이것만큼은 부모님 속 썩인 적 없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효도 포인트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풀내 가동해 주시고요. 바쁜 손가락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운동이 되게 좋아요.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면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고 한답니다. So get your fingers moving, everyone, and get thinking. Okay, so to give you an example, I'm going to give you my answer too. 항상 그렇죠. 저는요, 요거 하나만큼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I can proudly say that I never stressed my parents out for not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저는, 그러니까, 평생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Since I was a little baby, I've been a morning person. I've been a morning person the entire life. 저는 심지어, 태아 때부터 아침형 인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한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 이럴 때 이제 엄마,

엄마가 보통 깨워주잖아요. 저는 그걸로 속썩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그런 수고를 제가 덜어드렸죠. So yeah, my mom didn't have to, you know, use up her energy to wake me up in the morning. But then I have a brother, right? And she actually has had to like scream out to my brother to wake him up. So it was totally different. 그래서 오빠는 좀 이렇게 약간 아침형 인간이 매우 매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오빠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 늦었어! 막 이러면서 그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아,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난 조용히 일어나야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 에너지를 다 이제 몰아준 거죠. 저 깨울 에너지로 오빠를 깨워라.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서 그냥 벌떡벌떡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So yeah, I never stressed my parents out for that. So that is one good thing that I did. Also, I never complained about the food prepared by my mom. 저는 엄마가 이제 밥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투정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반찬 투정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웬만하면 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I would just eat whatever my mom makes for me really deliciously. I would never complain about it, even though the food, you know, sometimes didn't taste that well. You know, I just ate it all up. 그래서 저는 엄마가 주는 건다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속썩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뭘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속을 썩였는지, 내가 또 무엇으로, 어떤 사소한 행동으로 또 우리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았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So let me know that one thing that you were so good a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at all. 자,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효도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appy Parents' Day once again.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Celine Dion, Dance with My Father.

out there today. Look outside the window, everyone. Pull down the window and everything if you're driving. 날씨 마음껏 만끽할 만한 그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상민님. Good morning, morning givers. With a sunny emoji.

그다음에 우리 서비님 굿모닝 출첵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J-Hard J. 금요일 아침 출석합니다. Summer DJ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 시작이 좋네요. 오늘 나 이거만큼은 부모님 속 썩인 적이 없다 하는 사람보다 속 썩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알아요. 저도 알고 있고요. 대부분 속을 썩이죠. 저도 얼마나 불효를 많이 했는지.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Okay? Let's just think about that one thing, one aspect that your parents never had to nag you. I know that we always make our parents nag all the time because we usually, I don't know, don't listen to them. But this is the day where we just think about that one little movement, one little behavior that, you know, didn't, that made your parents not to nag at all. 그러니까 딱 하나만 생각을 해보는 걸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얼짱님처럼,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독립을 늦은 나이에 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엄마께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드렸답니다. 이 정도면 효녀죠? 아, 왜들 이러세요? 진짜. 아,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이걸로 속 썩인 적 없어요. There you go. You know, you never had to make your parents nag because you liked studying. So that really counts, right, everyone? So according to this 얼짱님, they said they became independent later in life. So thanks to that, they got to help their mom discover the joy of cooking. Oh, fine.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엄청난 효를 많이 했죠. 예. 저뭐 배고플 때마다 본가 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요리하는 즐거움도 느끼게 해주고. 그런 효 제가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답장해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What is that one thing that you were so perfect, so good at that you didn't have to make your parents nag? 오늘은 나 이것만큼은 부모님 속 썩인 적 없어요 하는 사연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만의 그런 효도 포인트 한 가지만 있다면 잘 생각해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our open chat room. All right,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Take That, Back for Good.

0: First, be fully aware of the hiking course you'll be taking.
1: And everyday sectors, such as restaurants and retail. About 70% of respondents said the program helped revive consumption and support small businesses.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 new survey found that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among unmarried Koreans are steadily improving. More than 60% of single adults aged
2: 음식 먹고 대화하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낚시도 배우고 야구장도 함께 가고 운동 좋아하는 것도 물려받았지요. 제 취미 생활이 곧 아버지의 취미 생활입니다. 무뚝뚝하셔서 표현을 잘 안 하시는 아버지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Oh, what a nice and warm message. So, today my brother and I are taking our father on a two-day, one-night fishing trip. More than catching fish, I really cherish the time we spend eating good food and talking together. Thanks to my father, I learned how to fish, go to the baseball stadiums, and even inherited his love for sports. My hobbies are basically the same as his. My father isn't very expressive, but I've always felt his love for his children. I hope we can stay happy together for a very long time.
3: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족이랑 함께하는 그 시간 진짜 소중합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부모님이 뭐 어디 뭐 땡즈니 월드 막 이런 데 데려가고 막 이런 거 기억나?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본인들이 이제 돈 드린 게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기억 잘 안 나거든요. 오래오래 기억하길 바라겠지만 너무 어릴 때 가기도 했고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또 1박 2일로 어디 뭐 캠핑 가거나 아파차 뒷자리에 타가지고 뭐 아빠 운전하는 거 보거나 뭐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 막혀가지고 간식 사 먹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1: So those little details really lingers for a very, very long time in your mind. So I'm pretty sure that this given time for you and your brother and your father would be so precious. So enjoy to the max, okay?
3: 뭐 표현은 좀 못하시지만 우리 또 부모님들 우리서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오늘 한번 표현을 해보셔야죠. 어버이날이니까. 아 부끄러운데 아 아들아 사랑한다 막 이런 거 한 번만 해주시면은 네, 또 이렇게 오그라들지만 오그라드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1: It is just one little second for you to feel cheesy and everything. So go try. Express more. Express your love to your parents and your kids.
3: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아셨죠 우리 모닝 그룹어들. Okay, 여러분들 저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속썩인 게 없다라고 싶은 그런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 This next song is going out to 사뚜기 모닝 그룹. This is 악동 뮤지션 소문의 낙원.

Okay, so our 반장님 commented about the song. 이 음악 관련해가지고, regarding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소문의 낙원 by 악동뮤지션. 음악이 지치고 병든 야근해요. 막 이렇게 들린다고 하셨어요. 이게, 원래 가사는, 원래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인데, 지치고 병든 야근해요. 진짜 너무 끔찍하다. 와, 진짜 이렇게 들릴 수가 있긴 하겠네요. 발음이 약간 종이 한끗 차이에요. 나그네요, 야근해요.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나요? Can you guys actually distinguish the pronunciation? Oh my god, you have to pronounce everything so right. 오늘 야근 없는 그런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닝그룹버들 야근 금지! 우리 팀장님들, 부장님들, 상무님들 다 들으세요. 야근 금지령 내려졌습니다. 우리 알바생들한테. 제가 알바생들 관리할 거예요. 야근 시키지 마세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들 빨리빨리 퇴근합시다. 그죠? 우리 지친 야근러들, 야근 없는 야근. 제가 정말 여기서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I mean, doesn't Actor Musician contain so many good music in their new album? 이번에 나온 그새 앨범에 좀 좋은 노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보세요. 뭐 저는 기여한 게 하나도 없지만 노래가 좋으니까. Okay, it is Parents' Day today, so we're gonna talk about that one aspect that we did good for our parents. 내가 이것만큼은 부모님한테 효도했다, 이것만큼은 속썩인 적 없다. 이런 사연들 오늘 받고 있거든요. 우리 효도하는 모닝그루버들, 효자, 소녀, 효녀 모닝그루버들 많이들 등판해 주세요. So we have a few answers. 차차 골프님께서 엄마가 재수금지라 그래서 아무 학교나 갔어요. 아, 밥안 남기고 아주 싹싹 긁어 먹어서 음스가 안 생겨요. 아, 또 태어나자마자 12시간씩 안 깨고 통잠 잤대요. 죽었나 살았나 코에 손 대보고 숨 쉬면 살아 있구나 알았대요. So my mom was totally against me retaking the college entrance exam, so I just went to whatever school I got into. I also cleaned my plate completely, so there is never any food. Food waste, and apparently, from the moment I was born, I slept straight for 2 hours without waking up. And my parents would put their hand under my nose to check if I was alive. And when they felt me breathing, they would think, "Oh, she's alive after all." Now, I would have to ask this question to our 박원희 팀장님. 이게 진짜 효도인가요? 12시간 동안 안 깨고 통잠 자는 거. 와, 진짜 she has like her both thumbs up. 막 춤을 추고 계시네요. 버스춤 추시는 줄 알았어요. 이것만한 효도가 없나요? 정말 통잠 자는 거. 근데 약간 아이가 너무 예쁜 아이가 이게 곤히 자고 있으면 좀 심심하지 않나요? 막 아이가 좀 놀고 싶고 그런 마음 안 생기나요? 세상에 나 그런 일 절대 없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렇구나. 어렸을 때 통잠 자면은 이게 효도구나. 되게 효도가 쉽네요. 그죠? 이 쉬운 걸 아이들은 왜 못할까요? 심심한가요? 우리 아가들? 아, 재수금지령 있는 그 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집은 절대 재수는 없다! 막 이렇게 또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은 이제 그거 알고 알아서 그냥 대학 가고 막 이런 거 같긴 한데. 저는 부모님이 재수를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아, 싫은데? 나이 정도면 잘 갔는데? 이러면서. 나놀 건데? 막 이러면서. So I was against.

you know, retaking the college entrance exam. So I did not retake it at all. I just went into the college that accepted me. 저는 저를 받아준 대학교에서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첫째 골프 저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음식도 안 남기시고 이렇게 아주 효녀세요. 효녀. 우리 8414모닝 골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어요. 절대 지각이나 늦잠 문제로 속썩인 적 없어요. 브라보, 브라보. 근데 대체적으로 모닝 골프 듣는 분들이 좀 성실하시고 지각도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Because obviously you guys are all morning person. 우리 누가 아침 이 이른 시간에 라디오를 듣나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부지런하신 거죠. 우리 8414 모닝 그루버처럼. So 8414 was never late and, you know, would wake up early just like me, Summer, and just like perhaps the rest of us. 우리도 모두가 부지런하니까요. Very diligent morning groover right there. Good for you. 1377 said, 부모님 모두 하는 나라에 계신 1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한 일 그리고 잘못한 일만 생각나요. 모두들 부모님 곁에 계실 때 더 많이 챙겨드렸으면 합니다. So my parents have passed away. So as time passes by, I get to think about the things that I did wrong, what I did and everything. So let's all be nice to our parents while they are here next to us. 아, 또 그러셨구나. 이게 우리가 참 사람이라는 게 웃겨요. 같이 있을 땐 진짜 모른다니까요. 같이 있을 때는 막 아, 나 안 가. 나 집에 안 갈 거다. 바빠. 막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고 하죠. 또 이렇게 또 많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또 이런 날 어버이날이면 더더욱 생각이 나시겠어요. 그쵸? 진짜 있을 때 잘하라는 말 항상 귀에는 들리는데 실천은 좀 잘 안 되지만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hank you for this message 우리 1377 모닝 그루버 닥터 페이퍼님 저는 건강이요. 두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플 때 가장 크게 걱정이 되고 속상했던 것 같은데 잔잔하게 걸린 감기 말고는 딱히 크게 아파본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해주셨고 신청곡으로 Smashing Pumpkins의 Mayonnaise 주셨습니다. For me, it is my health. While raising my two children, the times they were sick were always the most worrying and heartbreaking moment. But aside from the occasional mild cold, I've thankfully been never be sick. 아, 건강하셨구나. 이게 건강하면은 뭐 내 대상이 누구든 내 아이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이게 가족으로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진짜 효도입니다. 공부 좀 못하면 뭐 어때요? 그죠? 뭐 학교 생활 조금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뭐 이제 시험 좀 못 보면 뭐 어떻습니까? 건강한 게 제 우선이 아니겠어요? 그쵸? 건강 놓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쵸? 우리 닥터 페이퍼님 큰 효도 하셨네요. So you did something big for your parents right there. You never made them worry. 계속해서 나 이거만큼은 우리 부모님 속썩이지 않았다 싶은 사연들 사소한 것도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We're gonna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our Dr. Paper Morning Groover. This is Smashing Pumpkins, Mayonnais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to all of our lovely morning groovers. This is your morning buddy,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I am your host, Summer. 내 아침의 최고의 선택, 모닝 그루브. 나의 출근 버디, 나의 등교 버디, 나의 등원 버디, 모닝 그루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You can hear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across Seoul and nearby areas. And we are, of course, live in the studio. And this is also a viewable radio. If you want to watch me, if you want to check out how summer looks like, if you want to see a little bit of T-Bongi, do that by going onto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t this moment. 지금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해주시고요. 저를 보이는 라디오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실수록 저는 막 힘이 나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래요. 우리 선셋 모닝그룹 오셨습니다. 보통 한 요 시간대쯤 오시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아닌가요? 덜 찍어 온 적도 많으실 텐데 억울하신가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그룹.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소소하게 효도하고 나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아, 그런 거면 뭐 더 늦으셔도 안 돼요. 더 늦는 건 안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소소하게 부모님과 모닝커피 함께 마셨어요. 대행 쑥스럽습니다. Wow, so you got to enjoy some morning coffee with your parents? You actually have time to do that? 그리고 선셋 모닝그룹도 꽤나 바쁘게 아침에 분주하게 출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만큼은 시간을 이렇게 또 내셨구나. 오늘만큼은 효도 뭐 이런 모드시군요. 효도 우리 많이 많이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체육부장님도 오셨어요. 굿모닝이요. 예쁜 썸머님 보는 금요일은 해피 해피. 저도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신나도 되는 건가?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I am also delighted, excited and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 at this moment. 우리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이 기분 짜릿하지 않나요? Okay, now I'm going to introduce one more message about our Morning Groove Q&A and introduce more later on. 우선 이것부터 소개할게요. 나의 효도 사연. 나 이것만큼은 속썩이지 않았어요. I did this thing, this one good thing for my parents.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 저의 아빠 펭귄께서, 아, 아버님이 펭귄이라고 하신 건 왜 이렇게 귀여우시지? 저희 아빠 펭귄께서 물고기 잡으러 어디를 데려다 달라고 하시면 모셔다 드리고 나 데리러 와라 하시면 군소리 안 하고 언제 어느 시간이든 모시러 가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따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효도한 것 같아요. Wow, basically you've been a driver for your parents, your dad. Because as soon as you graduated from your high school, you got the driver's license. So whenever your dad calls you, you would just be there to drive him around.
2: 이거 진짜 효도 맞는데? 이건 좀 큰 효도인데요? 그쵸? 저는 막 교장은 안 해서 효도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운전을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도 그러시고 그죠? 아버님께서 너무 편하셨겠다.
1: I think that truly made your dad convenient.
2: 뭐 아버님께서는 자랑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데려다 준다고 해가지고 아들 차 타고 왔어. 이렇게 또 자랑도 하셨을 것 같은데.
1: Alright, morning groovers, get ready,
2: get ready. 모닝 그룹 이제 노래방 시간 돌아왔거든요.
1: So I'm going to get to that coin 노래방 segment, which is a time where I get to party with all of you because it's Friday.
2: 금요일은 파티 좀 해줘야 되거든요. 금요일 그냥 보내면 좀 아쉬워하는 그런 1인으로서
1: we're gonna make this the best time ever. So I'm gonna be back for that segment. Everyone, get ready. This is Earth, Wind and Fire, Boogie Wonderland.

I am ready. 방금 팀 팀장님 was like, get ready. 고인 노래방 is getting started. So I'm ready. 준비 단디 해라.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Amor Party. 김현자 선생님과 함께 등판한 It's time for 코인 노래방입니다. 여러분, 뿌뿌뿌뿌. 자체 효과감도 나타내는 이런 코인 노래방 어떠세요? Amor Party. Love your fate. 여러분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어떠세요? 원, 투, 다 같이 아모르 파티 외치고 시작할게요. 아모르 파티 이렇게 좀 그윽하게 불러줘야 돼요.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아모르 파티 이렇게 해주셔야 구수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So, morning givers, you're listening to 김현자 아모르 파티 and it's time for some TMI quiz! 또 몰라도 되지만 알고 싶은 자꾸만 궁금한 그런 썸머 관련된 TMI 퀴즈 오늘도 시작할 거예요. So we're gonna have another TMI that's related to summer.

So listen up, everyone. You're gonna find this one good. 되게 되게 재밌어요. 자, 여러분. 어제 썸머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제가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했는데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딱 깨어났을 때 내시경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썸머가 내시경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So Summer had an endoscopy during her health checkup yesterday, and the nurse told her that something happened in the middle of the procedure. What on earth could have happened? So yeah, age is a number. Anyway, 문자번호 #1013으로 TMI 퀴즈 오늘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에 무료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카톡 어플 가셔서 오픈 채팅방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시면 그곳에도 공짜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Amor fati, everyone. What happened? Yes, a boing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좋아요. 신나잖아요. 이런 거 가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감독님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So long time no see, this engineer. So I haven't met him in like 2 years, I guess. A year? I don't know. I'm not so sure. 근데 또 오랜만에 와주신 우리 베테랑 TBS EFM 감독님이십니다. 우리 윤동영 엔지니어. 예, 저 성함도 알고 있습니다. 성함 리빌하는 거 괜찮으시죠? 우리 윤동영 엔지니어 감독님. 좋아요. 함께 오늘 달려보는 거예요. Age is a number. 마음이 진짜죠, 여러분. 자꾸 나이 묻지 마세요. 혹시 30대, 40대, 어려 보이는데 이런 거 말고. Just don't care about the age at all. 아,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내시경 중에서 모닝그룹을 진행을 했다? 제가 잠이 들 거 아니야. So obviously I would be sleeping during that endoscopy. And I would be like, good morning, morning, universe. Good morning, morning, universe. 이러면서 막 비몽사몽 했을까요? 땡, 땡, 땡. 하지만 시도는 좋았어요. 828님, 어머, 세상에. 설마, 어머, 방귀 끼셨어요? 5532 모닝그룹어. 방귀 뿡 했을까요? 펭귄킬러님, 방귀라고 하셨네. They're asking, did you fart during the procedure? 여러분, 저 그런 거 안 해요. 저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거 안 해서 효도했거든요. I don't do that kind of stuff. 저는 뭐 트름이랑 방구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I don't know how to do it. 저는 약간 요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bviously that is not the answer because I don't do that stuff.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요. We have now moved on to my parents' generation music. This is ABBA, a dancing queen, being the dancing queen. 피아노 연주, 따당, 따당, 따당. 티봉이, let's get it. 티봉이가 피아노 연주를 좀 해주고 있네요. 우리 선생님. 아, 내시경 도중에 썸머 누나는 벌떡 비몽사몽께서 딴따단딴딴딴딴 살사 댄스를 쳤다. 아유, 살사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I graduated from salsa dance, so I don't even know how to dance anymore. 어, 저 춤추는 거 깜빡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도중에 살사 댄스를 쳤다 땡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죠? 도대체 what could possibly happen during endoscopy, right? But something very interesting happened for sure according to that nurse. Obviously, I don't know what happened because I was asleep, but something did happen. 자, 여러분 정답 맞출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썸머가 내시경 중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좀 약간 큰일이거든요, 이게. 자,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13입니다. 아, 0121 모닝그룹어. 내시경 하다가 어버이날마저 효도하셨죠? Well, basically, I had the procedure yesterday, so it's not exactly Parents' Day yesterday, so that's not the answer. 어, 내시경 받아서 제가 효도할 게 뭐가 있나요? 5532 모닝그룹, 제 딸, 9살 딸의 관점, 의사를 발로 쳤다?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비슷한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You're a little close. So according to my 9-year-old daughter's perspective, you kicked the doctor. 약간 몸부림이 되게 있었다고 해요. 몸부림이 생실이 되게 컸대요, 제가. 막 엄청 움직였대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말 딱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we're getting close, we're getting close. 그 다음에 Chiro-chan said good morning. Okay, Chiro-chan, good morning. Buenos dias, bom dia. Where are you from? De donde eres?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반가워요. It's time for Queen.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Oh, 저는 노래방에서 주로 탬버린 치는 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탬버린 양쪽으로 들고 여러분들을 이제 신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춤춰드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Oh, so 0421 sent in the TMI answer. So you snored during endoscopy. 내시경 중간에 코골았다. Ah, so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I don't do. 또 하나 추가요. 전 코 골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방귀, 코골이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침 흘리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전 요정이니까요. 8228 아모르 가지 그러면서 춤을 추셨나요? 왜들 다들 춤췄다고 생각하지? 아니 내시경에 춤추는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있었나요? Did that ever happen in like this whole entire world? Does this really happen? No, that's not the answer. Where's my mama? 엄마에게 물을 찾는 그런 노래 듣고 계세요. Mama, this is Bohemian Rhapsody Queen. 우리 Queen OPPA All Father 등판하셨어요. Hello, Freddie Mercury. R.I.P. 자, 4268 Morning Group. Summer PD님 요새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내시경 중에 혹시 의사 선생님께 사랑 고백 날리셨나요? So did you confess your love to the doctor during the endoscopy? 4268 Morning Group.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 채 제가 잠이 들었어요. 간호 선생님이 이제 잠들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마취약을 놔주셔가지고 I don't even know how my doctor looks like. So dang. Okay, let's just say that to give you guys a little bit of hint. It was a little brutal.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빠졌대요. So something dropped during the endoscopy.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영혜진님이 요정은 건강검진 같은 거 안 봤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혼혈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요정이고 아빠가 사람이라서 엄마 아빠 이렇게 혼혈이어서 혼혈 요정이에요. So I'm like a halfy. So half side of me is fairy and the other half is human. 그래서 약간 사람의 소울도 가지고 있고 좀 그래요. 아셨죠? 이번 인구들 이렇게 또 제 비밀이 드러났네요. So I just revealed my secret about, you know, my fairy kind of identity. 오오사미님 열정 뭐예요? 오오사미님 is like doing it up, trying to come up with that answer. 주사바늘이 빠졌나요? Did the needle came out? 아니요. 오, 너무 끔찍하다. 저 주사 되게 잘 맞는 편인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주사바늘이 빠졌다니. Oh, that's kind of creepy and scary and everything. 아니에요. Everybody, I've got to go. 노래는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르는 거예요. 어? 박우리진님이 놀라셨다. 저도 근데 조금 놀랐어요. 나 지금 뭐지 이거? 갑자기 두 마나 엄마 물을 주세요. 무무침. 아, 공사이 하나님. Laminate. Why would I get laminate during the endoscopy? 아, 여러분 안 믿죠? 저 목이 너무 간지러워서. Like, I really want to reveal the answer. Something dropped, everyone. Something really, really dropped. 저 지금 되게 뭔가 음악이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박우리쌤님께서 음향 체크를 갑자기 해주셨는데 제가 드금을 한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나 봐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드금을 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스피커가 나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주 잘 들립니다. 덕분에 드금했네요. Everyone, let's get it. What happened during my endoscopy? 제가 이 노래 끝나고 정답 알려드릴게요. So you guys have a little bit of time. 한 2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제가 내시경을 받는 중간 뭐가 빠졌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아, 글보사님 안녕하세요. 썸머닝입니다. 라고 출첵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마마미야. I've been cheating for you, my mamma. Since I don't know why, mamma mia, mamma mia. 아바랑 약간 리믹스네요. 여러분들, this is a song dedicated to my parents because they are in love with Queen. What does your parents like to listen to?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가 또 신청곡 이제 텐스가 남아 있으니까 틀어드릴게요. Let it go, let it go. Never let you go. Never let you go. 여러분들. 네, 한 1분가량 남았습니다. You guys have like a minute left to guess what happened during summer's

레오스토핏 내시경에 아마 이속 빠졌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But that actually happened. Okay, T-Bone has moved from piano to guitar. Guitar solo, let's go! 이거 기타 소리가 아닌데. Oh, let's go! Rock and roll! 오! 8281님! 8281님 뭐야? 설마 이가 빠지셨어요? 와! 썸머의 내시경 중간에 이가 빠졌다. So her teeth dropped in the middle of summer's endoscopy. 과연 정답일까요? 땡! But you're very close. 정말 여러분들 다가가고 있어요. We're heading towards that answer. 다 같이 let's go! 4268님. 아, 생각났네요. 마우스피스가 빠졌나요? 라고 했습니다. Also, the mouthpiece fell off because you have to wear that during the endoscopy. 아,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이것도 땡이에요. 왜 못 맞추시지? 진짜 충격적인 일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오케이. 바이드에서 맞추셨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nce now it's time for me to reveal that answer. 오케이. 와우! We finally have the answer. 정답입니다. 8281님 턱이 빠졌군요. 턱이 빠졌습니다. 우리 그루버들. So that happened. 제가 내시경을 받는 동안 턱이 빠져가지고 우리 간호사분께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아, 중간에 많이 움직이시고 턱까지 빠지셔가지고 제가 맞춰서 조치해드렸거든요. 이거 참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턱 관절이 좀 약하거든요. So I was told that my jaw became dislocated in the middle of endoscopy. So the nurse had to put it back in place. So that's what happened. My jaw joint isn't actually a bit weak. 그래서 저 턱이 좀 약해가지고. 여러분 내시경 하면서 턱 빠진 얘기 들어보셨나요? 진짜? 제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턱이 이렇게 턱 빠져버렸대요. 너무 무섭죠, 진짜. 저는 I've never experienced that. I hear from time to time that people's jaw drop sometimes. 제가 뭐 이렇게 어디 뭐 하다가 턱 빠졌잖아 막 이런 얘기 들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살면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시경 때 제가 그랬지 뭐예요. 이거 내시경 때 막 아프다고 엄청 몸부림을 쳤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Like you can't feel anything when you're asleep in the middle of endoscopy, but I don't know what happened. 뭐 진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니까 얘기만 해주신 거 듣고 그렇구나 하는 거지. So I guess I had to call my daddy for that. This is 사이 아버지입니다. 이제야 깨달아요. 내 턱이 빠졌다는 걸.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버지, to all the daddies out there, my father, 사랑해요, 아버지.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와, 턱 빠지니까 노래 갑자기 잘 불러지는 것 같아. I think it kind of helped with my singing, having my jaw being dropped yesterday during that endoscopy. 우리 불보사님께서 특별한 썸머피디님, 맞아요. 저는 특별한 썸머피디고요. You know what? I have so much love for you guys. So yesterday, as soon as I heard that, you know what I thought? 아, 이거 TMI 기술 해야겠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그 턱이 빠졌다는 거 말씀해주시는 그 비몽사몽 상태에서도 이거 TMI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So I'm always thinking about you guys. Even though when I'm asleep during endoscopy, even when my jaw is dropping, it's all part of the episode.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에피소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I don't really have a quiet life. 저는 뭔가 인생이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기보다는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다 저 방송하라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나 보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You know, my life has ups and downs, but it's all good because I'm collecting all the episodes to share with you guys. 828, who sent in the correct answer, 오늘의 모범생 알바생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딸들이 이쁜 꽃을 선물해줘서 기분이 좋아서 그 휴가까지 내고 둘째 학교 바라다 주는 길입니다. 정답까지 맞히니 기분이 더더욱 좋네요. And sent in the picture of the flower, I guess perhaps given by their kid.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딸하고파 사랑해. Oh, what a loving message. So I want to be your daughter again, even in my next life. They are showing so much love for you. 얼마나 좋은 엄마이길래 또 딸께서 이렇게 또 예쁜 꽃과 함께 이런 메시지까지 오늘 진짜 아침부터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이 기분 쭉쭉 이어가가지고 주말까지 풀 충전 갑시다. 남아갑시다요 여러분. Let's go.

와 싸이 노래가 끝나버리는 마법. 우리 8284님 엄마께서 정답을 맞춰버리셨어요. 오늘 엄마 칭찬 많이 해주세요. Please praise your mother because she got the answer correct. 제가 봤을 때 오늘 난이도 진짜 최상이었다, 그죠? 오늘 진짜 어려웠어요. 인정, 인정. So I guess the level of today's quiz was really high, but 8228 got it correct. 우리 8285, 죄송합니다. 아빠예요라고, 저 아빠예요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를,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 갑자기 정치인 된 것 같은데? Anyways, 우리 8228 따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아버님 제가 이제 절대 깜빡하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8228이라는 숫자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제 비번으로 설정해줄까요? 너무 소름 돋죠? 오늘 정답 맞춰주신 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Okay. This is Carpenter. Sha-la-la. This is Yesterday Once More. 아,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You guys, this is your day today. Sha-la-la.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따님들 아드님들 카네이션 많이 준비하셨고요. 어머니 아버님께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부모님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예? 쑥스러워도 참고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그래 이러지 마시고 나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라리지 마시고요. It's kind of scary. Okay, everyone. I need a little break to prepare for that news, so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song. I hope my jaw doesn't drop in the middle of the news. 제 턱이 더 이상 빠지지 않길 바라면서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Stay tuned.

For the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20 degrees Celsius in Seoul, 19 degrees Celsius in Chuncheon, 21 degrees Celsius in Daejeon, 20 degrees Celsius in Gwangju, 22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18 degrees Celsius in Jeju. Air quality will be excellent, with fine dust levels remaining in the good range nationwide, providing clean and refreshing conditions.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5.7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I hope it helps you plan your day a little better. Now, morning groupers, what is that one thing you did good for your parents? That one little single thing that you did good for your parents when growing up as a kid? 내가 부모님한테 이거 하나만큼은 속썩이지 않았거든요 싶은 거 계속 사연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For that, our 반장님 said, 저희 아이는 배 아프다고 학원 안 가고, 머리 아프다고 학원 안 가고, 숙제 안 했다고 안 가고, 툭하면 학원을 안 가는데요. 제 아이는 학원 문제로 속썩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야자라고 붙들려서 학원을 아예 안 다녔기 때문이죠. 아, 저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반장님께서는 학원비도 절약해 드렸으니 효자죠라고 해 주셨는데 So my child skips academy all the time, says his stomach hurts, says that he has a headache. He also says that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Any excuse not to go. But I have never caused any stress over academies when growing up as a kid because the school kept me there for supervised self-study until 10 p.m. 예전엔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셨냐, 안 하셨냐, 이 말인 거죠, 그죠? 야자를 하면서 성실하게 진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공부를 하셨냐, 안 하셨냐? 왜냐면 누구나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시절에는 학원보다는 뭔가 야자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야자도 사실은 내가 핑계를 대고 싶으면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오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야자 안 가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였어요 절대. 야자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머리가 아프거나 코피가 나거나 아, 오 가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티가 납니다. 야자 안 다닌 제가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This pretty much shows that I did not join that, you know, extra supervised self-study. I did have that thing when I was in high school too. It was like half mandatory and half not, but if you were not to go, you would have to come up with some good excuses. 그래서 안 가기 위해는 좀 좋은, 진짜 좀 말이 될 만한 그런 핑계가 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저는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야간 자율학습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원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렇게 좀 나 이것만큼은 속썩이지 않았어요. 나 이것만큼은 우리 부모님께 꽤 효도했는걸요 싶은 사연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Let me know that one thing that you did good for your parents when growing up as a kid.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song is by The Beatles, Hey Jude.

So we just listened to 어머니와 고등어 by 김창완 선생님, request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Thanks to you, we got to listen to this song. 효도와 또 관련된 노래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it got me thinking a lot. We've been talking about, you know, the good things that we did for our parents and everything. 근데 이 효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한국적인 거 아닌가요? 그쵸? 저도 해외 생활을 조금 해보고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it got me thinking that, you know, to show this like filial devotion towards our parents, this whole concept, I think this is a very Korean thing. Because I don't think I've ever heard, someone saying like, so when you grow up as a kid, you have to devote to your parents, things like that. 그래서 뭔가, 너 커서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런 개념을 외국에서는 잘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근데 뭐 사실 맞죠. 부모님을 우리 이 세상에 낳아주게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를 뭐 아껴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씻겨주시고, 사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It makes us feel that we should never take our parents for granted. 그래서 효도라는 그 적당한 그 단어를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좀 널리 널리 보편화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되게 한국적인 거잖아요. Because there would be Mother's Day, but Father's Day, but this like filial devotion, 효도. 이건 좀 한국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Anyways,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저희는 형제자매가 모두 다섯이고요. 어버이날 각자 다른 날짜 정해서 엄마하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여러 번 만난 거 드실 수 있어서요. 오늘은 엄마 스케줄이 바빠서 저는 내일 같이 밥 먹고 아빠 산소에 다녀올 거예요. 오늘은 첫 월급 탄 첫째가 소고기 사준 데서 먹으러 가요. What a big family you have right there. So there are five siblings in our family. So for our parents' day, we each choose different dates to take our mom out for a meal. That way, she gets to enjoy delicious food multiple times. Good for your mom. I think you're doing it the right way. It's so hard to gather with the whole entire family members. Even your family members are not that many as yours. 저는 네 가족이거든요. 오빠, 저, 엄마, 아빠 이렇게 네 가족인데 이네 가족 모이는 것도 진짜 힘든데 다섯 이제 형제 자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따로따로 시간 낼때 이제 어머니만 바쁘신 거죠. 근데 행복하게 바쁘신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소고기 맛있게 드시고요. 민준 리나맘님께서 피디님 보이는 라디오도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맑고 너무 예뻐요. 기타도 치시나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TBS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네요. So I guess you watched me trying to play the guitar during the viewable radio. 방금 viewable radio를 한국말로 보이는 라디오 이러려고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국어 왔다 영어 왔다가 가끔 저도 헷갈려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TBS 응원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감사드려요. 응원 여기에다 보내주시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 힘이 너무 나거든요. It really makes our day if you send in those cheerful messages to TBS. 근데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시지는 사실 서울시로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닝그룹 매일 듣고 싶어요. We wanna listen to Morning Group every day. We wanna listen to 101.2, 101.3 every day.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메시지 뭐 그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They're the ones that, you know, takes action. So I don't know. Maybe they could surprise us. 우리를 또 놀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 뭐, 말씀 남겨드리고요. I guess we're gonna have to wrap up the program today. Thank you for making my day, making my

Gym class heroes like father, like sons, a papa song, appropriate song to get us started on this Parents' Day. Hey there, good morning. You're tuned into 101.2, 101.3. Thank you for start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ay 8th, Parents' Day, Friday, and time is almost 10 o'clock and 6 minutes.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coming to you live on TBS EFM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Of course, the frequency is 101.3 on your FM waves. You can also catch the show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imply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ll find our real-time stream. Today, we are also on Boinen Radio. So please do check us out that way as well. If you would like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please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as well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Please come by, say hello, and I'd love to hear from you. If you happen to miss us live, no worries at all, because you can always catch the rebroadcast of our show at 6 p.m. and again, another one at 2 a.m. the following morning. Hope you are having a fantastic Parents' Day morning. 이 가족의 달 일단 넘버원 행사는 어린이날이죠. Number one event, the biggest event of the family month. We call it May is the Children's Day, obviously, right? 어린이날이 지나고 바로 3일 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바로 이 어버이날입니다. So coming up next to the after Children's Day, 3 days after is the Parents' Day. 아마도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은 예약이 꽉 차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By this weekend, I think most restaurants will probably be completely booked. Of course, tables are filled with carnations and those kind of things. 어떤 주말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예약을 이미 다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해 놓으셨으면 well, good luck.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길 원하면서 살고 싶어 하죠. I think in life, we are constantly connected to somebody, right?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뭐 연인, 부부관계, 그쵸? Friends, co-workers, lovers, spouses.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우연일 수도 있고, 인연. 또는 노력의 결과로 또 이어진 관계들입니다. So, most relationships are formed through, coincidence sometimes, out of pure luck, timing, those kind of things. Or a lot of effort, for some relationships. 이런 의미에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일단은 굉장히 가깝죠. 가깝지만 또 멀 수도 있는, 멀어지면 또 한없이 멀어질 수 있고 가까우면 또 한없이 가까울 수도 있는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 feels different, obviously. And strange kind of if you look at it because it can really become incredibly distant. Yet it could be a very close, unbelievably close at the same time. 어떤 경우가 됐든 부모와 또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DNA이겠죠. And no matter what kind of a relationship it is, right? Whether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or a rocky one, there's one thing tying us together from the very beginning of our journey on this earth, which is DNA. 아무리 부인하고 또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No matter how much we deny it, we resemble our parents somehow. 어떨 때는 그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닮음이 있죠. No matter how much we deny it, we do resemble parents. And sometimes it takes a lot of years to kind of notice, but there's just undeniable resemblance that we have with our parents. So 이 부모님과 내가 어딘가 이렇게 닮았다는 것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When that moment happens, right? When you feel like there's that striking resemblance that we have with our parents, how does it make you feel? 기분이 어떠신가요? 물론 부모님의 좋은 면을 닮을 수도 있지만 또 닮고 싶지 않은 부분을 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Because, you know, it could be a very good side of your parents that you resemble, but it could be not so desirable side of your parents that you resemble as well. I mean, there is no filtering, right? 닮으면 닮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우리 부모와 참 닮았구나 느끼게 된 이 DNA의 힘을 깨달았던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So, for Parents Day today, I wanted to sort of come up with a, I don't know, kind of a unique question for our listeners. When was the moment that you realized the power of DNA and thought, wow, I am really my parents, huh? It could be your speech, the way you speak, little gestures, bodily gestures even, right? Appearance, of course, right? Personality, talents, even smallest habit. 굉장히 많죠. 말투, 몸짓, 외모, 성격, 취향, 재능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question for today, when you realize that you are so much like your parents, how did that make you feel? 어떤 부분이 닮았다고 느껴지셨는지 이런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오셔서 채팅방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노래 듣고 올게요. Sly and the Family Stone. This is a family affair.

I never really thought that I resembled my dad, right? But people say that a lot. And I don't know. I didn't really know what to feel about it and what to take away from it. 저는 정말 안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닮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수긍이 안 가는 한참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In a way, I still feel like that, right? He's not with us anymore, right? But, you know, 그런 의미에서 와, 이런 DNA의 힘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여러분들 또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Featuring 라디, 어머니의 된장국.

As I'm listening to this song, I feel like this is not the most appropriate song choice for today. 오늘 같은 날은 어머니 된장국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 된장국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Right? It's not the day to request 어머니의 된장국. Right? Maybe we should make 된장국 for 어머니 and 아버지. 제 선곡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Apologies for my song choice. Anyways, we are asking question, you know, when did you feel the power of DNA? Very interesting message from 6947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바나나가 떫고 쌉싸름한 맛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떫고 쌉싸름한 맛. 40평생을 그 얘기를 엄마랑 하고 있는데 원래 바나나는 그런 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근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엄마와 제가 모두 바나나에 알러지가 있다는 걸. 와우. 빰빰빰. So 6947님 says, I lived my life, whole life, thinking that bananas were supposed to be bitter and astringent. I've been having that conversation with my mom for 40 years. And she always told me that that's just how they taste, naturally. But I recently found out that both my mom and I have a banana allergy. Wow, power of DNA right there. 바나나 알러지가 있으시군요. 다른 분들과 그 40년 동안에 그 바나나의 맛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눠보셨다면은 조금 일찍 아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지금 아셨고, 또, 하지만, in a way, it's fine, it's a way to, realize that, you know, very strong, bond between you and mom. 그렇죠. 와, 그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엄마 나 바나나 알러지. 바나나로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합쳐지는 느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6947님. 와, 재밌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This is Westlife, Butterfly Kisses.

chain smokers and 카이고 family 듣고 오셨습니다. So let's excuse me. Let's get to some stories sent in by our listeners. 1202님께서는 저희 아빠의 찐 닮고 싶은 맥가이버 DNA는 제게는 왜 없는 걸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Why don't I have my dad's MacGyver DNA, the one thing I truly want to inherit? I guess a very skillful person, MacGyver, if you remember him, right?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손 재주나 기술이 정말 좋은 분들이 계시죠.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just cannot be learned. 뭔가 이제 배워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그거는 이 재능과 DNA의 이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And 1202님 says, 저희 아빠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좋은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으로 분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만큼.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랑 비슷한 분이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딸을 위해 새벽기도 운전해 주시며 같이 가주셨던 아빠.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품성의 소유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My father is a man so wonderful that there is no equals in this world. Even the word wonderful doesn't quite do him justice, right? Until high school, I wanted to marry someone just like my father. He's the kind of father who would drive me to early morning prayer and stay by my side, a man with a character truly unlike anyone else. I truly love him and respect him.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주 뿜뿜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202님. 신청곡 주셨는데 오늘 또 바통터치가 있기 때문에 you also have sent in a request song. But since we have 바통터치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I'm saving all the request song for 바통터치. So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ABBA입니다. Slipping Through My Fingers.

The second hour starts now. You're locked into 101.2, 101.3 with me,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101.3 megahertz until noon with reruns tonight at 6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101.2, 101.3 is also live on YouTube right now.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you can find the real-time 보이는 라디오. Now, that is for the morning live show only. For the evening reruns and the early morning reruns, we don't have the YouTube live stream, FYI. 실시간 소통을 위한 또 카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채팅방 찾으실 수 있고요. And please find our open chatting room and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kittenims. 좋습니다. You can always text us, as you know, at #10134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Always waiting for your shout-outs and a song request, or even just a say hi that you are listening to our program.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제 부모님에게 보내는 메시지 역시 저희 프로그램에 보내주시면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ents' Day today, and we welcome any messages you want to sort of openly express to your parents. Open letter to your parents, sort of, right? We love that. So send it to us, you know, by different means. Before getting into that, though, 영신이님께서 오늘 친구분의 생일이시라고 아리수 친구님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저희 또 큐티님이시기도 하죠, 아리수님. 바쁜 일상에서도 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하시면서 손태진님의 곡을 많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많이 행복하세요, 친구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one of our cutie님's as well, 아리수님's birthday today. And she is one who gives me happiness in the midst of busy life routines.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행복을 주는 아주 귀한 친구이시네요. 손태진님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 원래 행복을 주는 친구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신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손태진 씨의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리수님 생신 축하드리며, 5월 8일이 생신이시면 또 어버이날과 겹치는 생일, 좋기도 하고 또 약간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생일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생신 축하드리고요. Happy birthday to 아리수님 손태진입니다. 꽃

I know our kitty names use the Q as to start some sort of expression. Q morning, 뭐, Q afternoon, right? Cuties, 근데 Q 부모님들. That is new, and I love it. 감사드립니다. So, Kurpistim says, all the parents out there, I hope you're happy as the sky today. 하늘만큼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이어주실 곡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조금 이따가 찾아도 될까요? 근데 찾으려면은 오케이. 아, 제니님께서 이어주셨네요. 강한 여전사 느낌의 곡이라고. So Alicia Keys' Girls on Fire was requested by 독더미님. Kind of allusion to her and her mom being both ENTJ. And the combination of mother-daughter ENTJ MBTI is quite rare, let alone just one woman having the ENTJ trait is quite rare, but both mom and daughter having that combination even rarer, I would have to say, rarer. 그래서 제니님께서 강한 여전사의 곡이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Woman Power에 더하기, 그거에 이제 더한 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이디 가가의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의 Shallow라는 곡 신청해 주셨는데, I guess speaking of girl power, I mean there are many girl power songs obviously, right? But I think Lady Gaga definitely tops the list of woman sort of a warrior type of pop artist. 또 레이디 가가와 이제 브래디 쿠퍼 이 두 분이 이제 듀엣으로 부른 Shallow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kind of reminds me of the time when we had you know, Punita and Lee on our show. Remember, probably more than 6 months ago, right? Lee, both and Punita, former host at EFM, right? And now husband and wife. 그 두 분이서 이렇게 그 이 듀엣을 자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 이 샬로우 곡 하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잠깐 저희 이제 그 시범도 샘플도 보여주셨는데 약간 불협화음이 느껴졌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They gave us a snippet of this song, singing this song together, Lady Gaga's and Cooper's a Shallow. But it sounded kind of, I don't know, out of pitch, just a bit. 농담이고요. 두 분 다 정말 굉장히 노래도 잘하는 분이죠. 제니님께서 그럼 연결해 주신 곡입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Lady Gaga and Bradley Cooper, Shallow.

헬로우 큐티스 DJ 이큐입니다. Engaging. Welcome back to the program. Today is the, of course, the 어버이날 version of the program. So, 바통터치 is just getting started, right? We have some good songs to start the show with, start the segment with. First song was Girl on Fire, Alicia Keys, and followed by Shallow, Lady Gaga, and Bradley Cooper. 계속 이어갑니다. 3056님께서 레이디 가가가 나왔으니까 라디오 가가로 이으면 너무 후진가요? Love it, love it. Would it be too tacky to transition into the song by Queen, Radio Gaga? The tackier, the better it is. 후지면 후질수록 후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후지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실수록 저는 더 좋습니다. That's what the 바통터치 is all about. The unexpectedness. 설마 저렇게 이어줘 저거를?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제일 좋은 커넥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hose absurd connections are the ones that I really love. 좋습니다. 상상력 총동원하는 커넥션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3056님의 커넥션 퀸입니다. 라디오 가가.

0: Radio Gaga, Queen의 곡이었습니다. Nice, very nice. Jenny님 says Lady Gaga가 이 Queen의 노래 Radio Gaga의 영향을 받아서 영감을 얻어서 자신의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어요. 최고의 연결입니다. Wow, didn't know that. Fun fact for sure. So Jenny님 says Lady Gaga actually was inspired by this very song, Radio Gaga, to name herself. With the moniker Lady Gaga. 그렇군요. 쿨피스님께서 연결을 해주셨는데 Lady Gaga, Radio Gaga, Gaga, Gaga, Gaga, Gaga, Gaga? Sounds like a very EQ like a 아재 joke. Gaga, Gaga, Gaga는 is she or she, him or her? 남자의 경우는 is he, him or 성의 경우는 is she her? 영어로는 느낌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가가? 가가가? 감사합니다. 곡은 안 보내주셨네요. 쿨피스님. 그런 어떤 문장적인 연결만 해주셨네요. Just a kind of linguistic connection that Cool피스님 made without any song selection. It's okay. It's okay. Fine. 소희님께서 연결을 해주셨네요. 며칠 전 우연히 본 쇼츠가 생각이 나서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신청해 봅니다. We're staying in the girl power theme, huh? 그땐 잘 몰랐는데 다시 보니 빅토리아가 외모 담당이었더라고요. I'd like to request Wannabe by the Spice Girls because of the short clip that I happened to see a few days ago. And I didn't realize it back then, but looking back now, Victoria was definitely the visual of the group. 그런가요? 근데 베컴과 결혼해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Yeah, seeing her and Beckham raise their children well and show such a happy life together it makes me think that being a happy couple might be the best gift parents can give their kids. Yes, for sure.
1: 어떤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뭘 선물을 주고 어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좋은 환경을 제공한 것도 중요한데 I think best environment could be just showing them what a happy couple, happy 엄마 and 아빠 can do for

kids. 엄마 아빠의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최고의 선물,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I couldn't agree more. 좋습니다. 소희님께서 그럼 연결해 주신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Spice Girls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Wannabe.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I have a movie quiz for today's Voices Unheard. 오늘은 영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세 가지입니다.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정답을 보내주시면 아시죠?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And the first hint is, of course, doing an impression of a scene from this movie.
1: 첫 번째 힌트로는 이 드라마 혹은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묘사를 해드리죠. 오늘은 영화 퀴즈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연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2: Grandma, your papa, he wanted to have this. Remember me, though I'll have to travel far. Grandma, 할머니.
1: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감정에 너무 복받쳐서 이렇게 연기를 또 펼치게 되었네요.
0: Oh my gosh, I just burst into tears. This is a really, really sad scene. So take a guess.
1: 또 손자가 이렇게 또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살짝 부르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또 이렇게 엄청 감정적인 그런 장면이거든요.
0: Anyways, the song that we are listening to right now is Try to Remember by Brothers 4 and that is another hint for you. Remember.
1: 뭘 자꾸 이게 기억을 하라는 건지 이 영화 제목 기억하시나요? Remember.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if you can get it. This movie is an animated film released back in 2017, and in this movie, a boy named Miguel, who dreams of becoming a musician, ends up entering the world of the deceased after touching the guitar of the legendary singer Ernesto. There, he embarks on an unimaginable adventure with a mysterious man named Hector. 2017년 가을에 개봉한 픽땡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죠. 영화 배경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열의 나라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배경으로 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알록달록 하거든요. The movie itself is very, very colorful too. And I really enjoyed watching this movie. I'm pretty sure a lot of morning groovers have watched this movie too. 한국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 영화 제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보내서 보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Un regalo, 선물 선물.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and I'll get back to you for more hints.

And this song we're listening to right now is Coco T, Another One for the Road. What an interesting musician name, Coco T. Is that related to the final hint? I think it is. So here goes the final hint. What is another way to say hot chocolate? 핫땡땡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핫초코라고 보통 안 하고 우리는 이제 핫땡땡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 뮤지션 이름과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코코티라고 하잖아요. 핫코코라고 하나? 그런 것 같아요. 핫코코? 코코? 코코코코코? 자,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모닝그룹어들. 저 왜 이렇게 신났죠? 갑자기 멕시코 하니까 막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멕시코 가서 타코 먹고 싶네요. The real authentic tacos at Taqueria. 자, 문자번호 샵 1013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정답 멕시코 아닙니다. 이쯤 되면 정답이 멕시코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영화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So you need to take a guess to the title of this film.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to come in and announce the answer in a minute.

0: This is Chartopia, where we get to find out what's currently trendy through charts and surveys. And I did throw you guys a question for you to answer. And some answers are coming in. 2737 Morning Groover texted. 정답은 돼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이게 돼지 우리지 맞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And 3378 Morning Groover said, 방이 이게 뭐야? 돼지 우리 같이. 그런데 돼지는 의외로 깨끗한 동물이라는데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 이러시죠. 맞아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신 거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하고 방이나 치워. 이렇게 말씀하시죠. 9909 said 방은 돼지 우리라고. 다 정말 공통인가 봐요. 그리고 3016 모닝그룹어 방 치워라 하더라. 발 디딜 틈이 없구나. 어릴 적 많이 들었죠. 지금도 가끔 듣지만요. So you still hear this to tidy your room? 저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4470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엄마 폰으로 보냈는데 돼지 우리냐? 아닐까요? 라고 뜨끔하셨나요? 우리 4470 Morning Groover. 그리고 브래들리 Morning Groover께서 귀신 나오겠다. 으이그 또는 도떼기 시장이니? 라고 엄마에게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Okay, so I'm going to reveal the answer first. 정답 먼저 발표할게요.
1: Asking whether your room is for pigsty when your room is messy.
0: 그렇죠. 정답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다들 뜨끔하신 마음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 뜨끔했거든요. 방을 보고 이게 사람 방이냐 돼지우리냐 라고 물어보는 거. 왜 하필 돼지우리일까요? 돼지우리 되게 깨끗한데, 그죠? 근데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신 거죠. 빨리 방 치워야 되는 거죠. So honestly speaking, I wasn't the type to clean up my room regularly when I was growing up as a kid. So my room used to be very, very messy. 지금이야 청소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거든요. 근데 저도 돼지우리냐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너의 방이 쓰레기통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고를 했었어요. So my parents actually gave me a warning that they will throw real garbages if I don't clean up my room. 너 한 번만 방 정리 안 하면 진짜 너 방 쓰레기통으로 간주하고 쓰레기 갖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I didn't really take it seriously because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right? 근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진짜 제 방에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저희 부모님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또 싫은 거 있죠. 그렇게 쓰레기가 진짜 버려지니까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절대 이제 제 방을 더럽히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 효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깜짝 놀래고 약간 트라우마여가지고 아 진짜 방 꼭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또 그런 참 교육을 해주신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 방에 쓰레기를 진짜로 버리셨던 기억? 듣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뚜렷하게 기억이 난다고요. Anyways, Morning Groovers, that is all we have for today's Chartopia. I'm going to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Here is Atlas Genius, Where I Belong. 돼지 우리?

우리 반장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 망원 한강공원 새벽 5시인가요? So they're asking about the running schedule. 새벽 5시 저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같이 뛰지 않으실 것 같아요. I mean, I'm down for that, but I guess it would have to be PM to make everybody join. So join us, join the crew if you feel like running. 혹시 뛰고 싶으시면 다음 주 금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 didn't get a consent from Christina 선배님 right now, but she is definitely listening to the show right now. 지금 항상 출근하시면서 모닝그루브를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마 듣고 계실 텐데 5초 내로 답장이 없으시면은 yes로 간주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The crew is set. 이제 멤버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And next Friday, we're gonna be running. 기대해 주시고요. 뭘 기대하라는 거죠? 저희만 열심히 뛰면 될 것을. Anyways, a lot of you are sending in the answer for today's quiz on Say What. 우리 1807 신규 모닝그룹워크에서 도전하셨네요. 정답은 2번, 난좀 빼줘라고 sent in the answer. I wonder if that is really the answer, though. 3016 모닝그룹워도 난좀 빼줘라고 해주셨고, 9981 texted the answer is number 2. 난 빼줘, 제발, please 라고 I hope you're not Christina.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And 2778 said, 정답은 1번. 난 기계치라 컴퓨터가 내 적성이 아니에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기계치입니다. High five. And 4318 new morning groover texted in. The answer is number 1. Well, guess what, morning groovers? The answer is number 1. 1번이 정답입니다. 내 적성이 아니야가 정답이에요. So that means I'm not cut out for this. 난좀 빼줘라고 많이들 해주셨는데, 난좀 빼줘를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count me out 이라고 하시면 돼요. 날좀 껴줘라고 하고 싶으실 때는 count me in 이거든요. 그러니까 in과 out만 구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count me in, 나좀 껴줘. count me out, 난좀 빼줘. 입니다. I'm not cut out for this는 나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다 또는 나는 이 일이 적성이 없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해야 하는 일을 퍼즐에 약간 비유를 한다면 딱그 모양과 크기에 맞게 잘려져 나온 적합함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So if you compare tasks that need to be done to a puzzle, it's quite easy to understand by thinking of them as pieces that are cut out perfectly to fit just the right shape and size. I'm not cut out for this. 내 적성이 아니야. 매일 아침마다 요리하는 건참 힘들어. 내 적성에 좀안 맞나 봐. Cooking meals every day is

exhausting. I'm just not cut out for this. I'm just not cut out for cooking every day in the morning.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댄스 파티에 초대해 준건 진짜 고마운데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Thanks for inviting me to this dance party, but I'm not really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dancing. 걔는 그냥 운동이 적성에 안 맞는 애야. 굳이 러닝 데려가지 마. 어머, 제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네요. She's just not cut out for exercising. Don't bother taking her out for a run. She's just not cut out for exercising. Not cut out for dancing. Not cut out for exercising. Not cut out for eating.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I'm not talented at this.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Hey, you know what? I'm not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thi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guys not cut out for? 우리 Morning Groover는 어떤 게 적성에 맞지 않으신가요? I'm not cut out for this 사용하셔서 예시 문장도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is all we have for today's Say What segment.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영어 표현 배워가세요. But this is not the end of Morning Groove. 아직 Morning Groove 남아있습니다. So stay tuned for the fourth part of Morning Groove, everyon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Alan Walker, Faded.

so much love for you. 얼마나 좋은 엄마이길래 또 딸께서 이렇게 또 예쁜 꽃과 함께 이런 메시지까지. 오늘 진짜 아침부터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이 기분 쭉쭉 이어가가지고 주말까지 풀 충전 갑시다. 나와 갑시다요, 여러분. Let's go. 와, 싸이 노래가 끝나버리는 마법. 우리 8228 따님, 엄마께서 정답을 맞춰버리셨어요. 오늘 엄마 칭찬 많이 해주세요. Please praise your mother because she got the answer correct. 제가 봤을 땐 오늘 난이도 진짜 최상이었다, 그죠? 오늘 진짜 어려웠어요. 인정, 인정. So I guess the level of today's quiz was really high, but 8228 got it correct. 우리 8228, 죄송합니다. 아빠예요라고, 저 아빠예요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를,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 갑자기 정치인 된 것 같은데. Anyways, 우리 8228 따님,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아버님, 제가 이제 절대 깜빡하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8228이라는 숫자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제 비번으로 설정해줄까요? 너무 소름 돋죠? 오늘 정답 맞춰주신 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Okay. This is Carpenter. Sha-la-la-la. This is Yesterday Once More. 아,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You guys, this is your day today. Sha-la-la-la.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따님들, 아드님들, 카네이션 많이 준비하셨고요. 어머니, 아버님께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시고, 부모님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예, 숙소도 참고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그래, 이러지 마시고. 나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라리지 마시고요. It's kind of scary. Okay, everyone. I need a little break to prepare for that news, so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song. I hope my jaw doesn't drop in the middle of the news. 제 턱이 더 이상 빠지지 않길 바라면서.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Stay tuned.